首好歌就是一个故事，一段旋律就是一份记忆。接下来让我们继续在歌声中感受延边的温度。

FM 91.4延吉综合广播，山水延边，同心同行，热烈庆祝延边朝鲜族自治州成立74周年，74载风华，共赴新城。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3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례 동지를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균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나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의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회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조악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개항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성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의 우리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덕 총사령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모택동 주석의 명령을 견결히 집행하며, 재빨리 국민당 군대의 잔여 부대를 숙청해 아직 해방되지 못한 국토를 해방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부의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보무당당한 인민해방군 3군 전사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천안문 광장을 주름잡았습니다.

0: 이날 연결시의 2만여 명 군중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경축 모임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 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태똥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견결히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첩도를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배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회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 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결한어전문학교 교도주임 반룡회를 29일에는 주운대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제는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숙, 반룡회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우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배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 채가 꺾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태똥 주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에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 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히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5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중남해의 정원을 넘어 수도인민들의 흉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4인무 절구춤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김인숙의 노래 민가련창과 방초선의 독창 배짝이 노래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각 민족 대표들은 조선족의 예술은 기교가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조선족 대표단은 모두 10차례나 단독으로 공연했는데 공연 때마다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선족 예술은 북경인민들과 전국인민들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이날 밤 모태똥 주석은 조선족 문공단을 포함한 소수민족 문공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완개사 한 수를 지어 류아자 선생에게 화답했습니다.
0: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싸쿵

0: 대표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내하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해, 동욱권, 최채 등 연변의 당정 지도자들이 연길역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연길시 6만 5천여 명 인구 중 3만여 명이 연도 환영을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울긋불긋한 꽃초롱불은 방문단이 지나가는 앞길을 가로등처럼 비춰주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에 도합 4개 방문단을 서남, 서북, 중남, 동북, 내몽골과 수원 등지에 파견하여 소수민족을 위문하며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여러 소수민족 인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요해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에서 나온 중앙 방문단은 바로 그 4개 방문단 중에 하나였는데 팽택민을 단장으로 사쿵교, 핑스크, 아예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 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심양에 도착한 후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서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길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 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태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동 주석께서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수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태동 주석의 친필 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방문단의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태동, 주덕, 준대의 친필 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제, 의학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멸뚜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보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연변지휘, 연변전원공서, 연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저녁 차로 연길을 떠났습니다.
1: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종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정보.
1: 부담 수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2D 영화에 대해 미국 영화 TV 엔지니어 협회가 발표한 최적의 관람 위치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화면은 가능한 한 관객의 시야를 가득 차지해야 하며 관객과 스크린 양쪽의 시선 간격은 최소 36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추 피로를 피하기 위해 관객과 스크린 수평선 사이 양각은 35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스크린 한쪽과 수평 협각이 너무 작은 양쪽 좌석, 양각이 너무 큰 맨 앞 좌석, 스크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뒷좌석 스피커와 너무 가까운 맨 뒤 좌석은 우리 영화 관람 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종합적인 시청각 효과를 고려한 규격별 상영관의 최고 관람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8에서 14열의 작은 상영관은 5, 6열 앞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5에서 20열 중간 크기의 상영관은 7, 8열 앞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1에서 25열의 큰 규모 상영관이나 IMAX 홀은 9, 10열 전후의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당 섭취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설탕이나 초콜릿과 같은 눈에 띄는 단음식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등에 포함된 보이지 않는 당, 잠재적 당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당분 섭취량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당분 섭취는 2형 당뇨병, 심장병, 암 등 질환에 걸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식습관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만과 당뇨병 비율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랜싯 의료 저널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성인 중 절반 이상과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중 3분의 1이 과체중,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국민 건강 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자유당을 30g 이상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자유당이란 무엇일까요? 자유당이란 음식이나 음료에 추가된 설탕과 천연적으로 꿀, 시럽에 존재하는 당분을 의미합니다. 주스에도 자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당분을 처리하는 방식은 당이 음식 중에서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과일이나 나물을 통째로 섭취하면 섬유가 소화를 늦추어 유해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추가된 당분이나 자유당을 섭취하면 그것들은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돼 일반보다 높은 농도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과일 주스나 남새 주스를 마신 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과일을 주스로 만들 때 유익한 섬유질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증가로 인해 우리 식단에서 당분 비율이 과거 세대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훈제된 육류와 어류도 보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맛을 개선하기 위해 설탕과 소금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초가공식품은 공업 가공을 거친 음식으로 주방에서 찾을 수 없는 많은 복잡한 성분을 포함합니다. 제품에 다섯 가지 이상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분 표시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주스 농축액, 꿀 등은 모두 당분의 다양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밀크쉐이크 한 잔이나 파스타면 소스 한 통에 하루 당분 섭취량의 상한선만큼의 당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당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당분의 양은 여전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국이 여전히 1인당 당분 섭취량이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의 당분 소비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만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 과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 비율이 남성은 약 57.4%, 여성은 약 60.3%에 이를 것으로 UNCC 올해 3월에 200여 개국 수치를 기반으로 밝혔습니다. 네, 향후 25년간 우리나라, 인도, 미국이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 6억 2,700만, 4억 5천만, 2억 1,400만을 위해서는 5%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작은 6술 정도에 해당하며,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과 자신이 직접 추가한 당분을 모두 포함한 양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김천 가수의 자수자수 가보세요로 오늘 첫 곡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립니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채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서품 때밀이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0: 죽거라. 또 평민세야 따로 목숨 도드러거리 하겠다. 공예 이놈아 나를 흥부시게 하고 내 견게 또 박살 맞으면 어쩌니. 아이 근데 아 여러분들 어째 목욕하러 오셨으면 아이 들어오셔서 샤워 차 하고 냄새 이렇게 때밀히 받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난 빨리 때밀히 해야 돈 버는데 여성분들은 저쪽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은 남녀 합사에 절대 안 됩니다. 아. 야. 다음은 우리 시진핑 주선님께서 이번에 赵静子正义观习习总自治令이 말씀한다부터 야 우리 여기 시내는 이 당원 동무들이 노나우시 깨끗해지겠다고 우리 목욕탕에 찾아오는 바람에 완전 내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가만있어라. 아까 내가 몇 배에다가 36배가 이번에 좀 37호 37호 때밀이 하죠. 37호 첫절러
1: 예 갑니다.
0: 꼭 우리 언니 해야 돼. 목이 뚝 떨어질 때.
1: 오누. 그럼 당신 그 미래행위 조연사를 그래요?
0: 아니야. 정치를 좀 안다. 하하. 잘 됐지 뭐. 야. 와는 공과 돈 제 돈처럼 쓰고 와는 수턴님으로 받아먹었더니 끝내 목이 훅 날아났지. 잘 됐다.
1: 에이. 사이보. 아. 조연사 떨어졌다는데 당신 어째 그리 좋아?
0: 저기. 아이 말하자면 지금 하이 됐어. 사관 그나저나 이번에 뭐 새로 무슨 송겐지 송간지 그런 나온다는 게 무슨 에휴 정말.
1: 아이고 야? 송겐지 송간지 당신 봤어?
0: 못 봤지. 아이 봐도 그수살이 그수살이지 그거 못 볼 필요 있어.
1: 그나저나 그 미래회라고 거기 대박거리라고 있던데.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좋은 곳.
0: 사람들이 거기 산보 가자고.
1: 산보 무슨 이동 산보
0: 산보 같은 내 제박꼬리에서 나왔지?
1: 당신 제박꼬리요?
0: 하하! 이 사람 보기를 좀 저절라서
1: 야?
0: 좀 저절라서 저절라서 저 아이 날 좀 어려봐.
1: 안정아
0: 내 이래 봬도 뭐 상당한 제박꼬리 뭐 천장 깔라.
1: 아이 당신 혼자 했는가?
0: 아, 다치지 말고 좀 어려워라. 다치지 말고. 야, 당신 이렇게 말아. 당신한테 좀 영도 공사 못 해봐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 내 그 촌장 하면서, 그 우리 촌에 다리를 놓겠다고, 정말 정신 없이 떼댕겼어. 내 정말 촌장 하면서 그 다리를 놓겠다고, 제주국이 찾아가면 수리국 가라. 수리국이 찾아가면 또 뭐

0: 나서도 졌다. 임마, 내 속으로 들여 돈 벌어서 언젠가는 우리 재박골 천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꽁 돕겠다, 임마.
1: 야, 됐다. 그 다리 내놔줄게. 내 손해그리 삼보한테. 능민이, 네 생일이 되기 전까지 다리를 놔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위로하고 우리 재박골이 손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다리 내 꼭 놔줄게.
0: 너는 무슨 낯설다야게 무슨 호목소리를 그렇게 하네. 에야,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너도야 그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꾼 하는 게 니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니 이제 이름 뭐라니? 이름 뭐라니?
1: 야, 내 손에 그리다.
0: 뭐야? 손 이번에 우리 현이 새로 얻은 손대자.
1: 야,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0: 야, 내 말하세요. 이래서 공작 시간이 줄을 먹으면 알겠는데. 야, 정말야. 아이, 현자,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래 보니까 소년자 정말 이름값을 한다. 소년자 오니까 소년장 이 손으로 이렇게 다리 문제 해결되는구만.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야, 야, 야.
2: 이제 네. 무슨, 야, 임마 하디 무슨 불쌍히 얘기하면 이래니?
0: 아, 야,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야다했다.
1: 야,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야?
0: 어?
1: 야, 네 생일인데 내 술 한 잔 살게. 가자.
0: 아, 야, 야, 야, 야, 야, 무슨 소리 하니? 니가도 우리 촌에 다리를 놔줬는데 응, 난 내 싸야지. 술은 내 쌀게.
1: 야, 임마.
0: 어?
1: 내 니 술을 먹고 무슨 누기처럼 뭐 되라고?
0: 아, 그게 그렇게 되는가?
1: 야, 어? 정리하고 나오나?
0: 어,
1: 가라.
0: 옳다. 아, 옳다. 오늘 니 싸라. 나도 좀 용돈들이 술을 얻어 먹어보자. 야, 해거라. 때는 밀고 가야 되지. 예이, 소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비 오면 채워진다는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기고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마움이 생기고 질투를 내려놓으면 나다움이 생기고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선택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당신 자신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생명보험요한회사의 방려화 보험설계사를 모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지키고 여유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 네.

0: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중국 태평양 생명보험위원회사의 방도아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요즘 새롭게 라이브
1: 예.
0: 방송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1: 예.
0: 주로 어느 시간대에 방송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맞습니다. 아침에 5시 15분부터 6시 15분. 아, 사실은 여유가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돈이 되는 일은 다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항상
0: 뭐
1: 빈.
0: 특별히 독서를 주제로
1: 네.
0: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그
1: 예.
0: 계기는 무엇입니까?
1: 그 평소에 저의 습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대학교에 붙어서부터 그제 동창생이 조언에 따라서 매일마다 하루에 45분 동안 낭독을 했습니다. 그냥 소리 내서 읽는 이런 낭독. 예, 낭독을 하면서 그게 습관이 이제는 20년 넘게 되었던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보통 독서 계획을 연초에 이렇게 세우는데 그 1년에 12권 이상은 내돈 들여 갖고 책을 안 산다 하는 그런 이렇게 의념 아닌 의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이미 12권을 다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나는 책이 있는데, 어느 날 이래 제 선배랑 이래 식사하다가, 형님에네 욕심나는 책이 있는데, 근데 사주겠어 한게 어떤 게인가 이래 물어봤대다. 그래서 제가 이 찍은 책을 두 권을 알려드렸더니, 선뜻 저한테 선물을 주는 오프라인보다 모이기가 더 쉬우니까, 아, 이런 방법으로 이 낭독 방송을 해보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독서를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네.
0: 그래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것과 또 여러 사람과 함께 라이브 방송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1: 네. 네.
0: 전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예. 네.
0: 경험해 보시면서 그 느낀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책한 권을 한숨에 다 읽는 것이 아니고 매일 조금씩 조용히 혼자 읽을 때는 그 책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 책에서 얻고 싶은 지혜가 있지 않을 때는 진도가 엄청 느립니다. 영 오래 걸려야 그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12권을 사는 그 원인이 한 달에 한 권은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은 읽자. 이런 의미에서 12권을 계속 연초에 샀던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강박이나 압박이 없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집중 45분 독서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잘,
0: 요즘은 좀 힘들죠.
1: 영 방해하는 요소도
0: 요소들이
1: 많고.
0: 많죠.
1: 예, 그리고 독후감을 적은 부분도, 독후감을 적은 부분만 기억에 남았고, 그 책을 두 번, 세번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새 책을 읽는 느낌이 막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방송에서 책을 같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으면서 같이 읽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제 입을 통해서 말로 나가고, 또 나가고, 저는 읽다가 또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잠깐씩 또 나눔을 했단 말입니다.
0: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1: 예,
0: 같이
1: 나눔을 했습니다.
0: 얘기를 나누면서,
1: 그러면서 막 互动도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저는 책을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제 생각하고 달리 그 책이 전체 맥락이 막 같이 호동해주는 그런 분들이 그 댓글로 막 다시 막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이래 들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울컥함이 읽으면서 매일 읽을 때마다 계속 생겼습니다. 예, 그게 혼자 조용히 읽을 때하고 방송으로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어찌 보면
1: 네.
0: 공감대도 생기고,
1: 네.
0: 또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읽던 책이
1: 네.
0: 이제 같이 공감을 나누면서 그런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도 느낄 수
1: 예,
0: 있고, 또
1: 맞습니다.
0: 내가 좋게 생각했던 부분도 서로 또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0: 스스로 책을 찾아

0: 는 독서 습관은
1: 네.
0: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1: 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학교 때그 친구입니다.
0: 아,
1: 그
0: 친구.
1: 예,
0: 네.
1: 우리가 네 명이었고 그리고 저 빼고 다 한족이었단 말입니다.
0: 아, 네.
1: 예, 근데 제 아래층에 사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군사훈련 할 때일 겁니다.
0: 네.
1: 책도 그 교과서도 우리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
0: 네.
1: 친구가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제 혓바닥이 중국말 할 때는 아주 꽉꽉하다는 겁니다. 중국말로 표현하는 제그 뜻이
0: 네.
1: 너무 꽉꽉해서 자기들이 들을 때는 제가 계속 화나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그 조언을 해줬대다. 그래서
0: 네.
1: 그러면 우리는 조선족이라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계속 조선말로 학교를 다녔었고 조선말
0: 그렇죠.
1: 공부를 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이런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너네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의 방법을 알려달라 하니까
0: 네.
1: 얘네들이 소학교 4학년이나 그때 그 당시를 막 낭송하는 그 방법을 그 줍대다.
0: 아, 네.
1: 예, 그래서 저보고 하루에 30분은 그 소리내서 중국말로 읽어라는 겁니다. 그 혓바닥을 굴리면서.
0: 네.
1: 그래서 찾아서 그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책이라고 별로 가져간 것도 없었고 특히 중국말 책 가져간 것도
0: 그렇죠.
1: 없어서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그 法律基础라는 그 책을 교과서를
0: 네.
1: 30분씩 막 읽어 뗐습니다.
0: 네.
1: 처음에. 근데 일단 저는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견지를 해왔던 거고
0: 네.
1: 그 영향을 준 사람이라면 아마도 저희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0: 어,
1: 제 부모님은 농민이라서 뭐
0: 네.
1: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0: 아,
1: 사다가 집에 가져오신 것 같았습니다.
0: 네.
1: 예, 그게 우리 아버지가 준 영향이었고 엄마는 중국말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또영 아끼는 그런 성격인데 그 시나 사전을 뚜껑을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0: 네.
1: 우리 엄마가 시간이 될 때면 그 비랑 오면 밭에 나가지 않을 때
0: 네.
1: 이럴 때는 그 뚜껑 씌운 시나 사전을 꺼내서 그 한자 공부를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는 천자문이 있습니다.
0: 어,
1: 우리 엄마가
0: 천자문.
1: 공부하던 천자문.
0: 네.
1: 예, 그 천자문하고 시나 사전은 엄마가 이렇게 영 아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0: 네.
1: 영향을 준 사람이 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방이 질문지를 제가 보고 그리고
0: 네. 네.
1: 다시 떠올려서 생각해 본게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0: 아,
1: 그거를 느꼈던 겁니다.
0: 네.
1: 네.
0: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영향이,
1: 예,
0: 네.
1: 있었습니다.
0: 자기도 몰래 이렇게, 네, 몸에 또
1: 네.
0: 스며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맞습니다.
0: 그 대학교 때그 친구는 아마 그 당시에 또 좋은, 네,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1: 그쵸,
0: 네.
1: 예.
0: 아마 그 친구도 좋은 방법을 알려주긴 했지만 많이
1: 네.
0: 놀랐 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1: 예.
0: 들었네요.
1: 저보고, 걔가 저보고, 악독한. 예.
0: 독하다고. 네.
1: 우리 엄마는 저를 살모사 받아 도덕하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저보고 악질이라고, 예, 그렇게
0: 네.
1: 표현을
0: 그래요.
1: 했습니다.
0: 어찌 보면 그또 습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니까 네.
1: 예.
0: 친구도 당연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예,
0: 네.
1: 지금도 얘 대화하면, 외신에서 이래 대화하면, 걔는 놀랍니다.
0: 네.
1: 아직도. 예.
0: 그렇죠.
1: 네.
0: 각자 학교에 가고
1: 네.
0: 또 출근하다 보면 식사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인데요.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또 다른 일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우리 집은 식사 시간이 그 지금 세 명이 살고 있는데
0: 네.
1: 식사 시간이 다 다릅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고
0: 네.
1: 우리 딸은 7시에서 7시 15분 사이에 먹는 거고 예,
0: 네.
1: 그리고 저는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 1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이렇게 밥을 먹기 때문에
0: 네.
1: 식사 시간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예, 근데 셋이 또다 아침형 인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0: 네.
1: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집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네. 저는 4시 반이 돼서 일어나고 어휴. 제가 또 부스럭거리면 우리 딸은 또 5시 반 정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딸이랑 같이 제일 하루 중에 제일 많이 같이 있는 시간이 저녁에

0: 하는 시간 외에 차로 이동할 때 이때 제일 많이 같이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근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그냥 길이 막히지 않으면 3분이나 4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 돼서
1: 네.
0: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밥잘 먹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만 해줬었는데,
1: 네.
0: 야, 다행히 길을 수리하는 겁니다. 길을 수리하니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자면 거의 한 20분은 걸립대다.
1: 돌아서 이제 또 근교해야 되니까, 네.
0: 그 20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차에서. 그 처음에는
1: 그렇죠.
0: 음악을 틀었다가, 그다음에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가, 우리 아이가 그 앱에서 그 공부하는 앱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앱의 영상이 거의 15분이나 20분 정도 이래 됐대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앞당겨서 공부시키지는 않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예습을 선생님이 해오라는 예습은 꼭 이래 시키는 편입니다.
1: 네.
0: 차에서 그거를 틀어놓고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또 느끼는 부분을 우리 둘이 다 서로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1: 네.
0: 거기서 느끼는 부분을 또막 토론하면서 학교까지 같이 이렇게 가곤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되게 많은 우리 딸이 외우는 거. 외우는 거는 거의 기본상 차에서 완성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0: 네.
1: 그래요. 이제 따분하기만 한그 이동 시간을 또 이렇게, 네.
0: 네.
1: 쪼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핸드폰을 피하기 어려운 일상에서,
0: 예.
1: 동영상 시청도, 하나의 여가가 되었는데요. 어떤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하고 또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지킵니까?
0: 참,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는 하지만,
1: 네.
0: 다른 사람의 영상은 아예 봅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0: 예,
1: 네.
0: 제가 아무리 제가 봤던 영상을 레이스 트위젠하는 거를 꺼버린다 해도,
1: 네.
0: 제가 한번 거기에 찍어서 들어가면 계속 그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오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시간 낭비이고 실습되다. 그래서 저는 올리지만 다른 사람 거는 보지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视频을 쏴 하다 보면 후다닥 30분, 1시간이 지나가는 거는 금방 지나갔대다. 예,
1: 네,
0: 그래서 그런
1: 그렇죠.
0: 거는 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들이 또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런 그 방송이 돼 있습니다.
1: 네.
0: 그 방송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영양의학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스폰서님들이 강의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1: 네.
0: 그다음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뭐 새로운 정책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이런 영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예, 보통 라인을 정해서 봅니다. 오늘에 만약에 배우는 시간이면 그러면 강의만 하는 이런 그
1: 영상을
0: 영상만
1: 보고,
0: 보고, 예, 그리고 오늘에는 뭐 이렇게 그 사업 설명을 듣는다면 그러면 사업 설명,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영 여러 번 있습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1: 그렇죠.
0: 그 운전하는 시간에 똑같이 사업 설명만 쭉 듣고,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눔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듣는다면 또 그날에는 또 나눔을 쭉이라 듣고, 이러다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시간이 빼곡이 이렇게 차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어찌
0: 네.
1: 보면 영상을 참고하고 또 배우는 것도 뭐 매일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0: 네.
1: 수업하는 식으로
0: 맞습니다.
1: 나눠서 하시는군요.
0: 예.
1: 네, 그래요. 방학은 물론이고 짧은 연휴에도 또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다고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관광지나 경험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0: 애가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 대학교를 위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1: 네.
0: 갔었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하는데 주요하게는 이 먼저 일단은 동북삼성의 유명한 대학교들을 위주로 이래 쭉 돌아다녔었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이렇게 한번 돌고 오면 애가 이 공부를 대하는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대하는 이 태도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1: 네.
0: 예, 저는 뭐 백화점이랑 이런 데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1: 네.
0: 예, 그 전 키면서 난 저기 가자고 왔는데 여기서 못 가게 한다고 막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너무 기특하셨는지 그 관리하는 분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그 교수님이 안내에 그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그 할빈 공대를 한 바퀴를 쭉 다 돌았습니다. 비 오는데도. 네. 오, 예. 그래서 네. 그분한테 저는 제가 너무 고마운 게 그 애가 거절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제 대신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큰다면은 학교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그냥 네. 애이 그 거지를 키워주려고. 네. 그러니까 이 영길이라는 이 도시도 너무 아름답고 매력 있고 이런 좋은 도시지만 그래도 네. 더 큰 도시에 가서 그 더 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 패턴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이랑 보면서 좀 뭔가를 얻는 것이 있어라 이런 그 제 바람에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예. 그래요. 시야를 넓힐 목적으로
0: 네, 맞습니다.
1: 또 여행을 많이 다니셨군요.
0: 예.
1: 그래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중에는 네. 네, 여행이나 뭐 놀이처럼 즐거운 시간도 지만
0: 네.
1: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만만치 네. 않은 시간인 이 숙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요. 또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넘어가는 방법이라도 혹시 있는지 네, 소개해 주실까요?
0: 그 이 숙제 시간에는 저도 제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은 이래 부모래도 그 애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하고 엄청 많이 다릅니다.
1: 네.
0: 그리고 저는 수학교 1학년을 다닌 지 이제는 막 30년이 넘어가고 지금은 아마 엄청 많이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애가 숙제할 때는 눈이랑은 딴 데가 있어도 귀는 계속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을 때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애 공부하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뚜껑이 열리고 저도 이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이 방식이 너무 이렇게 주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지금 수학교 1학년인데도 막 로지 训练을 시키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그림 보고 이야기를 막 만들고 이런 거를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데다가 이제

0: 대신에 우리 아이는 주산하고 이그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모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예, 주산도 숙제가 엄청 많습니다. 집에 와서 몇장 해라, 몇장 해라. 워낙 그 어린아이다 보니까
1: 네.
0: 그 행동이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빨리 완성하지 못하는데, 근데 집에 오면 막열몇 장씩 가져올 때, 이럴 때는 속이 터지죠, 저도. 그래서 막
1: 그렇죠.
0: 불 끄고 시간이 되면 잘하고 막 이래도 눈물 뚝뚝 떨구며 막그 하고. 예, 태권도도 뭐 품새람 또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막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아이 옆에서 책 보면서 그냥 지키기만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숙제 시간이 엄청 편해집니다.
1: 어찌 보면 뭐든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0: 예.
1: 또 이제 제시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하루에도 그 독서하는 시간이 여러 번인데
0: 네.
1: 책을 펼칠 때 목표를 정해서 읽으시는지
0: 네.
1: 아니면 뭐 특별한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책을 즐기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0: 책 목적이 꼭 있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예,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좀그 시스템 언어를 만들기 위한 이런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꼭그 마케팅 영업에 관한 이런 책, 그리고 팀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책을 더 많이 이렇게 읽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씨앗 독서라는 걸 저는 만들어 놓습니다.
1: 씨앗 독서요?
0: 예, 요런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런 씨앗 독서. 예, 그, 저희 그 스폰서님들이 정해진 독서도 있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벌써 2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금방 시작했고, 이제 시작한 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고, 물론 제품은 7년이나 됐지만 사업이랍시고 한 시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해준 씨앗 독서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씨앗 독서를 다 독서 목록을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읽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이제 읽다가 아 요거는 특별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면 하루에 자지 않더라도 저 잠이 욕만 쓴다. 9시 반이면 그냥 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1: 그래요?
0: 때문에.
1: 저는 아까 아침에 일찍
0: 네.
1: 기상한다고 해서 잠이 좀 적으신 줄 알았는데,
0: 아, 이제
1: 전혀
0: 잠이 많습니다.
1: 반대네요.
0: 예. 9시 반이면 누워서 그냥 자려고 이렇게 그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잠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서 잠을 뺏어서 책을 읽는다는 것도 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1: 그렇죠.
0: 제가 책에서 원하는 뭔가가 있으면 2시간에도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고, 예, 하루 저녁에도 그한 권을 다 읽는, 이렇게 제가 책을 읽는 거는 뭐,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들쑥날쑥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딱 원하는 게 뭐인가, 그거를 딱 지정해서 그거 얻을 때까지 끝까지 견지하고 읽는 거죠. 네.
1: 그래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서
0: 네.
1: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0: 네.
1: 함께하는 시간도 특별할 것 같습니다. 잠들기 전에 보통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까?
0: 이거는 그 뭐니까 이 육아 뭐 책에서 배워준 내용대로 저도 해봤었습니다. 뭐 후입원을 읽고 뭐 어찌고 이런 거를 해봤었는데 아이 듣는다 말입니다. 그
1: 그렇죠.
0: 왜안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는 주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두꺼운 후입원 그림 있고 그 글자에서 글자를 찾는 방법을 얘는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읽어줬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제가 읽혔던 게 제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자주 이래 반복적으로 읽는단 말입니다. 제그 책이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그 관道的故事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애가 읽게 됐고, 그래서 중반인가 대반 그때는 우리 애는 유치원에 가서 막 동료랑 또 막, 막,
1: 면
0: 네.
1: 남들과 마찬가지로 출근하고 또 아이를
0: 예.
1: 돌보면서도 독서와 자기 개발 또 운동
0: 네.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드럼 가는 날인데 아. 이 드럼은 제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아마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지 요거는 그 자꾸 가는 시간을 잊어버려서 네. 그래서 요 알람을 제가 이렇게 맞춰놓고 있고 네. 아마도 세월이 이제는 20년 넘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예, 그러니까 이미 습관으로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네, 그래요. 어찌
0: 예.
1: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오셨으니까 이제는
0: 네.
1: 어찌 보면 몸에 배겼다고
0: 배겼,
1: 하죠.
0: 예,
1: 네,
0: 맞습니다.
1: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나의 집중력과 시간을 빼앗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0: 저는 제가 어쨌든 사업가다 보니까 이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1: 대가,
0: 예, 제가 원하는 게 뭐가 있으면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한요몇 시간 동안에 다 읽자면 2시간 동안에 책한 권을 다 읽자면 그러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1: 그렇죠.
0: 그 2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 책을 집중해서 읽는 여기에만 100% 심지어 100% 이상으로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대가 지불을 저는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빈말하는 사람. 네, 어떤 분들 보니까 인사말처럼 위장해서 빈말을 하십니다. 예, 그냥 만났다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헤어질 때, 뭐 다음번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같이 다음에는 술 한잔 하자, 다음에는 밥이나 먹자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면 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음 시간을 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고, 다음 제 시간을 할애해갖고 뭐 술도 마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이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네, 비말하는 사람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저는 또 엄청 싫어합니다.
1: 시간
0: 네,
1: 약속.
0: 왜냐하면 제 스케줄이 타이틀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분이 시간을 어김으로 인해서 제 나머지 일정들이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엄청 싫어합니다. 예, 대신에 이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데 제가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이럴 때는 제 시간을 아예 비워놓습니다. 예, 따로 비워놓고 그다음에 저희 팀에 한 분이 한 시간씩 막 지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시에 만나자 하면 12시 다 돼서 오는 분. 예, 그래서
1: 너무 심했네요.
0: 근데 그분은 그게 아주 정상이라고, 그분도 엄청 바쁜 스케줄이라 보니까 그 스케줄이 릴레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릴레이 되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 약속을 계속 잡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하고 만날 때는 저는 11시라면 아예 저래 12시에 가고, 예, 1시라면 저래 아예 2시에 가고, 이렇게 요령을 터득해가지고 꼭 만나야 될 때는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방해 요소들은 내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저기 어디 하남성에서 아주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서 뒤에 야 같이 와서 하자, 니 와서 하면 진짜 이 사업이 대박 날 거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신용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한테서는 이미 신용이 다 깨졌으니까, 예, 저는 이런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만이 이겨내는 방법으로, 예, 뭐 서로 상하지 않게 이렇게 잘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제 독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계획이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책들을 좀 읽어내려갈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사이먼 사이닉이라는 분이 뭔가 저자이고, 그리고 한국의 이지연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신 내용인데, 예, 제목은 내가 왜이 일을 하는가에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예,
1: 내가 왜 일을 하는가?
0: 네, 그래서 요 책을 읽고 다음번에는 부자 아빠의 21세기 형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책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필독서란 말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읽으려고 계획 중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말로는 관도의 故事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책은 우화로 된 파이프라인이 우화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관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 파이프라인이 우화라는 거를 읽으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압력이나 강박에 의해서 만약

0: 예, 책을 읽는다면
1: 네.
0: 아마 한 권도 끝까지 읽어나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렇죠.
0: 그래서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들로 자기를 태우는 이 自然, 내추리가 엄청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 네.
0: 그 다음번에 읽을 책은 에너지 박스이고 이렇게 9, 10, 11, 12, 예, 넉달 읽을 책을 제가
1: 네.
0: 골라놓은 것이 제 시야 독서 목록 중에 일부분입니다.
1: 네, 이제
0: 예.
1: 어찌 보면 올해 그 목표는
0: 그쵸, 다
1: 다
0: 쌌죠?
1: 짜고 이제 또 실행하고 계시네요.
0: 네네. 예, 맞습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
1: 아,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생명보험유한회사 네, 방대화 씨와 함께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 대신 조금씩 이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도
3: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묘단은 재빨리 방문 쪽을 돌아보았다. 사취 소리를 듣고 누군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스레의 한 방에서는 외계인의 대화 같은 종잡을 수 없는 소리가 종이 명부를 외우듯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아직도 토론은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그녀는 밭은 침을 삼키면서 다시 솥뚜껑을 열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다. 하얀 만두 다섯 개가 오동통한 새끼 강아지처럼 시루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냉큼 만두를 하나 집어서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었다. 급하게 삼키다 보니 만두가 목에 걸려 연신 딸꾹질이 났다. 가마솥의 물을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그녀는 연신 가슴을 두드렸다. 걸렸던 만두 덩어리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생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엄습해왔다. 당장이라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때 방정맞게도 부릅뜬 고양이의 눈과 딱 마주쳤다. 그녀는 입안에 물고 있던 만두를 모두 토해냈다. 죽은 고양이는 눈을 감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부뚜막 벽에 걸려있는 세수수건인지 아니면 걸레인지 형체를 알 수 없는 보자기를 가져다 고양이 사체를 가려주었다.
1: 라이씨 와이치 헤이따 니낭닌 줄로포
0: 석쉬이만 목소리로 보아선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의 목소리인 듯 했다. 뭔가 토론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남자의 목소리가 화를 내는 것처럼 들렸다. 여자는 그들이 자기를 놓고 누구의 아내로 삼아야 하는지를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애초에 그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터라 굳이 딴 방에서 말하지 않고 그녀 앞에서 대놓고 말해도 별 문제될 리 없어.

0: 그녀가 중국 어느 변방 도시에서 중개인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앞으로 만나게 될 남자가 진씨라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진씨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아주는 대가로 인민폐 3만 원을 선불로 집에 우송해 준다는 조건이 그녀가 이곳으로 오게 된 전부의 이유였다. 기껏해야 1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1년만 꾹 참으면 필요한 돈도 해결받고 그리고 그 1년은 그냥 지우고 살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1: 라이시 센제이펀.
0: 나이 많은 남자가 재차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1: 짧은 밤에 긴 노래를 부를 것 없다. 너희들이 기어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 내 생각에는 큰애가 먼저 장가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장남이 가문을 잇는 것이 우리 진씨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아니냐. 너희들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그것을 모르지 않겠지. 그것도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그렇지 않느냐?
0: 큰아들이 송구스러워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
2: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진신의 가문을 이을 수 있단 말입니다.
0: 셋째, 넷째도 둘째 형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둘째의 말에 판세가 대번에 아버지의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대로 흘러갈 판이었다. 그는 힘이 들어간 눈으로 이윽도록 둘째를 째려보았다. 그러다 둘째와 눈길이 마주치자 이내 냥미간을 찌푸렸다.
1: 둘째야, 네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들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모두 대를 이을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은 장남이 없을 적에 하는 말이고 진신의 가문에 장남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둘째나 셋째가 대를 잇는다는 게 될 말이냐? 그러니 진신의 가문을 생각해서라도 너희들이 큰형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2: 자꾸 장남 장남 하는데 그러지 마셔. 아버지의 장남 타령이 우리 형제들의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닙니까? 어쩌다 색시가 생기면 저 아래 동네의 색시도 사실 큰형이 아니라 나한테 혼사말이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억지로 큰형한테 찍어다 붙이다가 개도 놓치고 구럭도 놓친 것이 아닙니까?
1: 그 번이 딱 한 번이었어. 한 번 양보한 것을 가지고 왜 이리 요란을 떠는 거냐?
2: 한 번이라고요? 또 있습니다. 운마을에서 셋째한테 혼사말이 들어왔을 때도 아버지는 뚜쟁이한테 가만히 돈을 찔러주고 형한테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색시가 형님을 보더니 자기가 봤던 남자가 아니라면서 노발대발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장남이 중요하다고 해도 신랑을 새치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2: 네, 오죽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돈만 많았어도 우리 형제들이 색시를 양보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1: 아, 또 그 소리냐?
0: 그는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때에는 이 지역의 땅이 모두 진신의 것이었다. 그 많은 땅에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고 또 천을 짜는 공장까지 있어 그 천을 강서성은 물론 멀리 광주 일대에까지 가져다 팔았다. 대부자인 증조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다섯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결혼하고 분가할 때 일일이 돈을 헤어서 주기가 귀찮아서 광주리째로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다섯 아들 중 네 아들은 그 돈으로 가산을 일구어 모두 잘 사는데 마진 진계운의 아버지만은 놀기를 좋아하여 재산을 모두 고생하느라면 언젠가는 돈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언제 그런 날이 오

0: 있겠냐고 아들들이 한탄하면 여유 있게 대답하곤 했다.
1: 올 거야. 돈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땀 냄새야. 땀을 많이 흘리면 돈이 꼭 다시 찾아올 것이야.
0: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 아무리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잦은 수재로 목화밭이 물에 잠겨 해마다 돈을 벌기는커녕 본전도 건지지 못하다 보니 빚만 늘어갔다. 그러다 보니 또한 자존심이기도 했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호, 배역의 최림, 조일광, 강성주, 제작의 최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만들고 싶었기에 기대감을 안고 여행 장소를 정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고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각자 가고 싶은 곳의 취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시원한 바다가 좋다고 강하게 의견을 내었고, 또 다른 친구는 푸른 숲과 산이 있는 곳에서 자연을 느끼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마음에 딱 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그곳도 괜찮다고 하고, 산 이야기가 나오면 저곳도 나쁘지 않다고만 답할 뿐 명확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속 두루뭉실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뚜렷한 의견이 없으니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리의 분위기는 점점 답답해져 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은 있지만 확고한 의견이 없다 보니 결론을 내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의 우선순위를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장소를 좁혀나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루뭉실한 대답은 편해 보이지만 함께 무언가를 정할 때는 의견 정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두루뭉실이입니다. 말이나 행동, 태도 등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확고한 의견을 내지 않고 흐릿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말하는 표현으로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다와 같이 씁니다. 단순히 망설이는 것을 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두루뭉실이에는 또 날카롭게 모나지도 않고 아주 둥글지도 않게 그저 동그스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장난감 총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제가 총을 무척 좋아해서 아빠가 직접 나무를 깎아 손수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그 장난감 총을 너무나 아끼고 좋아해서 매일 손에 쥐고 가지고 놀고 계속 만지작거리다 보니 원래 있던 모서리는 모두 두루뭉실하게 됐습니다. 표면에는 오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손으로 만져보면 거칠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부드러운 촉감이 전해옵니다. 어릴 적 온갖 상상놀이를 하며 매일 쥐고 다녔던 흔적이 이렇게 나무의 형태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니 옛 추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합니다. 이처럼 두루뭉실이는 하나의 단어로 사람의 애매한 태도와 사물의 부드러운 형태를 각각 표현합니다. 앞으로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거나 각이 없고 동그스름한 물건을 만날 때 오늘 배운 두루뭉실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요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요수의 조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 정상 D사회 제26차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상해 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상해 협력기구의 더 높은 품질의 발전 실현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평교원 여사가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이 비슈케크에서 상해 협력기구 현국 정상 리사회 제26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상해 협력기구 순안 의장국인 기록기 수습단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인 벨라루시 루카슈코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이란 대통령 베제시키안, 가자스탄 토카이브 대통령, 파키스탄 샤바즈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타주키스탄 라몬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브 대통령 그리고 상해 협력기구 옐메크바예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상해 협력기구 현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은 뒤 정상 리사회 회의에 참석해 상해 협력기구의 더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상해 협력기구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25년 전 냉전의 심각한 교훈과 세 가지 세력의 현실적 위협 그리고 각국 인민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간절한 기대에 직면하여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소화하는 것이 지역 국가들의 보편적 공감대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협력기구가 자연스럽게 탄생했고 점차 강한 생기와 활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 협력기구는 비범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가장 중대한 발전 성과는 한 걸음씩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새로운 지역 협력기구로 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정식적 자산은 상호신뢰, 상호리,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의 존중, 공동 발전 추구를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줄곧 따르는 상해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 경험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올바른 공존의 길을 찾아 지역 국가들이 손잡고 공동의 안식처를 건설하도록 이끈 것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오늘 세계의 100년 변곡은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은 아직 멀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과 운명이 걸린 갈림길에선 지금 상해 협력기구는 역사적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역사적 방향을 조동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네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발전을 우선으로 삼아 공동 번영의 전망을 열어가야 합니다.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장려하고 무역, 투자, 상호 연결과 소통, 에너지 자원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친환경 광물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협력이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기구를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글로벌 발전 창의 우선지역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상해 협력기구, 디지털 경제론단, 농업 박람회 등 행사를 계속 잘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해 협력기구 현국을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하고 천진에 전국 상해 협력기구 통상구 경제협력센터를 설립하며 향후 3년 동안 상해 협력기구 현국과 함께 100개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편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세 가지 세력, 국경을 넘는 조직 범죄, 마약 밀수, 통신 사기를 단속하며 정보, 생물, 5조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 정치 안보를 해치고 지역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동, 종합, 협료,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실천하여 상해 협력 기구를 글로벌 안보 창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 기구의 4개 안전 센터를 조속히 가동해 회원국들이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셋째, 인간 중심을 견제하며 세대 친선의 토대를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각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제도, 발전 단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립법기관, 정당, 학교, 싱크탱크, 기업, 언론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설린 친선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글로벌 문명 창의를 냉하고 상해 협력기구, 설린 친선 협력위원회 등 민간 우호기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상해 협력기구 기초교육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공자학원, 로반 공방 등 사업을 통해 교류와 상호 참조, 민심 소통의 다리를 계속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여 공정하고 질 수 있는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함을 견지하고 지역 사무는 함께 협상하고 논의하며 공통점을 모으고 차이점을 조화시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과 쟁의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기구가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범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며 상해 협력기구의 운영기제를 계속 보완해 의사결정과 집행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더 많은 뜻이 있는 국가들이 동반자로 되어 지역 및 글로벌 관리의 개선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습금총 주석은 중국이 각국과 함께 앞으로도 상해 정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상해 협력기구 향후 10년 발전 전략을 이행하며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현국 정상들은 상해 협력기구가 설립된 지난 25년간 이룬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해 협력기구는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안정과 경제 발전의 초석 중 하나로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각국은 창립 현국인 중국이 기구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2025년 천진 정상회의의 전략적 구상을 적극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상해 정신을 계속 계승 발행하고 제도 구축을 보완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무역,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금융, 생산, 공급망, 상호 연결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민심의 소통을 증진하고 함께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며 연관 평화와 공동 새로운 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 정세에 증언하여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들은 단결과 협력을 통해 기구의 영향력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본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 정상 리사회 비수기급 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으며 상해 협력기구 헌장 의정서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때 관한 종합센터 조례, 마약 퇴치 센터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을 비준하고 안보, 경제, 인문 협력과 조직 건설 강화 등을 포함한 28건의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파키스탄이 2026년에서 2027년 상해 협력기구 순환 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해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창도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본 대회는 유엔의 작용을 강화하고 다극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는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완비할 때 관한 상해 협력 기구의 시대적 책임을 구현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100년 변국이 한층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강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충돌과 대립을 원하지 않으며 폐쇄적이고 낙후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동등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남방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국제 역량 대비가 크게 조정되었고 세계 다극화의 대세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다극화는 어떤 것이고 각국은 어떻게 다극화에 참여하고 다극화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국제사회는 공감대를 모아 실천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적극 창도한다고 표하고 나서 주권의 평등과 상호 존중은 근본 원칙이고 균형 있고 질서적으로 법치를 준수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이며 다자주의와 대화 협상은 관건 경로이고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 보편적 포용은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은 규모와 강약,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범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다극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다극화를 추진하는 관건 역량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서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중 표준과 내외주의, 간섭과 횡포, 정글의 법칙을 버리며 국제 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대국은 솔선수범해 규범을 지키고 법치를 실천해야 하며 손잡고 협력해 전 세계적인 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 사무는 각국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국제 규칙은 각국이 함께 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의 권위와 활력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각종 글로벌 지역 다각 기제는 더욱 협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발전 의제에 집중하고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며 디지털 격차와 지능 격차를 줄여 기술 혁명과 발전 성과가 각국 인민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25년간의 발전을 거쳐 상해 협력 기구는 대국과 대국 사이, 린국 사이, 대국과 소국 사이 관계의 본보기를 성공적으로 수립하였고

0: 또전 세계 근 반수의 인구와 4분의 1의 경제 규모를 포괄한 거대한 발전 함력을 성공적으로 응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보다 더 단결되고 더 활기찬 상해 협력 기구는 완전히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기 위해 더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각 측은 역사 대세를 파악하고 시대적 책임을 짊어지며 인간 본위에 입각하고 행동 지향을 견지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함께 창도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며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해 협력 기구의 역할을 더잘 발휘할 것과 관련해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상해 협력 기구의 역량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번영과 공존을 구동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세를 발휘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로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성장극을 연결시켜 서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며 함께 기회를 창조하고 번영을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상해 협력 기구의 지혜로 글로벌 남방의 발전과 장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 정신을 선양하고 상해 협력 기구 플러스 동반자를 단결하고 확장시키며 함께 평화를 성원하고 발전에 힘을 모으며 협력의 다리를 놓고 상생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합니다. 셋째, 상해 협력 기구의 행동으로 글로벌 관리 개혁의 보완을 이끌어야 합니다. 동맹을 맺지 않고 동반하고 저항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동 협상, 공동 건설, 공동 향유를 견지하며 각국이 평등하게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 협력 기구 의장국인 키르기즈스탄의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상해 협력 기구 회원국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타지키스탄 라흐먼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 요예브 대통령, 그리고 몽골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집트, 라오스, 터키, 越南, 또고 등 기타 초청국 지도자와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 등 국제와 지역 기구 책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습근평 주석이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 참가 대표단 단장들을 위해 마련한 환영 연회에 참가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체기, 왕위 등이 상소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1일 주앙 텔레비전 방송 속평 상해 협력 기구의 더 높은 품질의 발전 실현을 추진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의 부인 팽교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부인 자파로바 여사가 마련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파로바 여사가 아라차 국빈관에서 팽교원 여사를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팽교원 여사는 관련 국가 지도자 부인들과 함께 키르기즈스탄 민족문화 전시를 돌아보고 기념 사진을 남긴 뒤 예니세이궁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팽교원 여사는 공연이 매우 훌륭했고 배우들의 예술성이 뛰어났다고 표하고 나서 키르기즈스탄 예술가들이 중국에 더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교류하며 중국 관객들이 키르기즈스탄의 다채로운 민족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비숙계를 떠날 때 키르기즈스탄 총리 카시말리예브 등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저녁 습근평 주석이 전용기를 이용해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교원 여사가 가히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LCC 대통령 부부가

0: 공항에 나와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내병들은 레드카펫 양쪽에 서서 경리를 표했고 이집트 청소년들이 중국과 이집트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근평 주석 부부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서면 연설을 통해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자 협력은 긴밀하고 유력해 발전 도상국이 친선적으로 지내고 단결 협력하는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LCC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이집트 관계, 양국 전방위적 협력, 그리고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사를 교환하며 함께 중국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청사진을 그리고 중국과 이집트 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엮어나갈 것입니다. 체기, 왕위 등 수행자들도 같은 비행기로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주재 중국 대사 료력강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1: 9월 1일 이집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습근평 국가 속이 이집트 알하흐람 신문, 알 아후바르 신문, 알 종후리아 신문에 빗바람을 함께한 70년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료종이라는 제목의 소명글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사과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포교말의 유럽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 슈퍼마켓에 진열된 과일과 채소의 크기가 왕년보다 작아졌습니다. 프랑스 유통협회는 최근 주요 소매업체들이 과일과 채소의 크기, 일간 등에 대한 검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회는 까르푸, 오샹, 르클레스, 앵티르 마르시 등 프랑스 주요 유통업체들이 소속됐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까르푸 등 슈퍼마켓이 이미 수일 전부터 가뭄으로 인해 규격에 못 미치거나 덜 요문 과일과 채소도 판매를 허용하는 새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50g 이상이어야 했던 양상추를 이제는 300g만 되어도 진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텔레비전 1 채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과수농들은 폭염과 가뭄으로 사과 크기가 원래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과수원의 약 75%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지속적인 폭염, 가뭄, 강풍으로 프랑스 농작물이 크게 감소했으며 올해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수들도 폭염으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로 우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생활이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름철 전액이면 아페리티보를 즐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 시의 주민들이 이 습관을 바꾸면서 저녁 식사 시간을 점점 더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한 음식점의 80% 이상이 폭염 기간 동안 매출이 약 20%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의 여행자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디언은 올해 6월과 7월 스코틀랜드 행국제 항공편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폭염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의 냉방설비 보급률이 낮은 유럽에서는 많은 학교가 폭염 기간 동안 냉방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아이스바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0: 국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에 많은 양의 강물을 필요하지만 극한 폭염으로 강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원전은 출력을 낮추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프랑스가 올여름 극한 기후로 인해 전체 원전 순환 폭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운영 방식에 대한 장기적 시험으로 대두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사과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염 아래 유럽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호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보도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유엔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11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요구한 세계사는 바로 다양한 민족이 문명 진보와 문화 대화, 융합을 공동 추진한 역사입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도자기가 바로 이란 문명 교류의 산증인입니다. 20세기 90년대 인도네시아 요네에서 발견된 당나라식이 흑석호 남파선에서 장사요 도자기 5만여 점이 나왔습니다. 당시 발견된 도자기의 방대한 규모와 정교한 기회는 전 세계를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장사요의 도자기는 일찍 해상 비단의 길을 통해 해외 여러 나라에 전해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603년 네덜란드인들이 중국 상선을 가로채 암스테르담에서 선박 내 중국 도자기 일부를 경매했습니다. 당시 경매한 돈으로는 도심 보나가에서 750채 가옥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중국 도자기가 지닌 거대한 이익을 통해 상업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중국 도자기의 가치는 황금과 비슷하여 하얀 황금으로 불렸습니다. 이어 유럽 각국에서 중국 도자기 모방 열기가 일었습니다. 비단의 길을 통해 중국 문화를 고개에 전한 사설이 바로 도자기 비단 사이피입니다. 중국 도자기에 대한 유럽인들의 사랑은 현지 도자기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자기 산업의 상호 촉진은 다른 측면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 공동 발전의 굴곡적 려성을 보여줍니다.
2: 양우 선생님의 생동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도자기의 수출, 도자기 기술의 전파, 도자기 기예의 지속적 개선에서 보면 고대에 교통이 비록 불편했지만 인류 문명의 교류와 상호 학습의 발걸음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생산력이 낙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명 형태에 대한 인류의 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는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개방과 포용, 운명 공동체의 세계적 정감을 구현했습니다. 중화 우수한 전통 문화의 다양한 요소는 중화 문명의 두드러진 특성을 형성했습니다. 중화 문명은 뛰어난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중화 문명의 뚜렷한 평화성은 근본적으로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결정하고 문명 교류와 상호학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문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중국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정치체제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음을 결정하고 협력을 견제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같은 편이면 두둔하고 의견이 다르면 배척하는 소집단을 절대 결성하지 않음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운명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면서 세계는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떠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명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문자에서 유추한 의미 그대로 모든 민족과 국가의 미래 운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란 안위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입니다. 인류는 떼어놓을 수 없는 안전 공동체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상생과 공유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은 글로벌 발전 창의와 글로벌 안전 창의를 제기했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를 하며 평화가 지속되는 세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이다. 공동 건설과 공동 향유를 견지하며

0: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명 공동체는 또한 리익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리익면의 상생과 공유를 실현해야만 비로소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함께한 클라우드 관객 여러분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질문하라 하렵니다. 혹시 해외에 친구가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해외 친구들에게 고향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학원의 학생입니다. 전공 때문에 많은 해외 친구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그들에게 중국의 도시 변화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문화유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 개념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민족과 국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면서 리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2: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정고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누려 운명 공동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UN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UN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대회가 8월 29일 새벽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폐막했습니다. 가뭄과 사막화, 토지 퇴화 방지 등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대회는 초원 보호와 복원 심화와 토지 복구 프로젝트 융자 등 면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각국이 세계 환경 관리 관련 약속을 행동에 옮기도록 한층 더 추진했습니다. 17일에 개막한 이번 UN 사막화 방지 공약 당사국 대회는 토지를 회복하고 희망을 되살리자를 주제로 전 세계 197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과학연구기관, 기업의 대표들이 모여 토지 퇴화, 극한 가뭄, 생태 불균형 등 세계적인 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몽골 국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회는 초원 우선 창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 45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UN 사막화 방지 공약 역사상 초원 분야에서 동원된 최대 규모의 자금이었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공약 비서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육지 면적의 54%를 차지하는 초원은 약 20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으나 오랫동안 세계 정책과 투자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가기후계획에 초원을 포함시킨 국가는 24개에 불과한 반면 산림을 국가기후계획에 포함시킨 국가는 181개에 달합니다. 몽골 국통신사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최신 경제연구 수치를 인용하여 세계 초원은 식량 생산 수자원, 탄소 저장, 생물 다양성 등 방식을 통해 매년 21조 달러에서 47조 달러 상당의 생태 시스템 봉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원 회복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통상 4달러에서 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용수 공급 등 보다 광범위한 공공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1달러 투자당 최대 3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몽골국 자연환경기후변화부의 최산닥 오치르 장관은 초원 우선 창의는 경제적 론증을 투자 행동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초원 관리와 초원 복원, 목민 생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의 수치는 세계 토지 관리가 직면한 엄중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토지의 약 40%가 퇴화되어 32억 명의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뭄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근 3분의 1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토지 퇴화와 사막화, 가뭄으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액은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시에 추산 결과 세계 토지 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550억 달러의 투자금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 부문이 협약 미행 과정에 깊이 참여하도록 권장해 생태관리가 기층까지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공약 비서처의 야스민 푸아드 집행비서는 본 대회가 리행 행동에 필요한 구조와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의사결정, 더 강력한 과학 기반, 혁신적인 융자 기재, 투자 프로젝트 비축 그리고 해결 방안을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0: 동반자 관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 중국 정부 대표단은 재반 의제의 협의와 협상에 정 과정 참여했고, 발전 도상국의 공동 요구에 입각하여 가문 관리, 자금 지지, 과학기술 역량 강화 기재 개혁, 국가 차원의 협약 이행 관측과 보고 등 면에서 여러 건의 건설적인 주장을 제출하여 대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앞으로도 삼북 등 중점 생태공정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과 몽골국, 중국과 아랍,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막화방지협력센터를 잘 구축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의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정책 교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시범기지 건설, 기업 참여 등 면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성숙한 기술, 관리 모델과 실천 경험을 현지에 정착시키고 세계 사막화 방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중국은 모래가 들어오고 사람이 물러가는 상황에서 초록이 들어오고 모래가 물러가는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했고 사막화와 모래와 토지 면적이 계속해서 이중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사막화방지 공약 사무국 안드레아 메사 무리로 부집행 비서는 중국의 실천은 토지 티화가 결코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제도와 오랜 시간의 인내와 노력,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공정 추진을 바탕으로 주민 생계도 함께 고려한다면 사막은 충분히 다시 푸르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라 동북쪽으로부터 65km 떨어진 라마단 11시 공업단지의 현대적인 하이얼 이집트 생태원이 각별히 눈에 띕니다. 8월 가동에 들어가면 총 생산 능력이 150만 대를 돌파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부, 남부아프리카 근 20억 인구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원이 불과 1년여 만에 공장 건설, 생산 개시, 수출까지 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알게 된 이집트 알아흐바르 부편집장 무함마드는 이것이 바로 중국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얼은 이집트에서 현지화된 생산과 경영에 깊이 주력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제조업 능력도 제고했습니다. 하이얼 이집트 가전유한회사 양림평 총경리는 생태원을 기반으로 하이얼은 이집트에서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의 현지화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집트의 여름은 무척 무더워 가전제품 성능에 큰 시험이 됩니다. 하이얼이 맞춤형으로 제작한 T3 조건용 압축기는 섭씨 53도의 극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하이얼은 에너지 절감 수위에 맞추어 현지 전력망에 최적화된 인버터 에어컨을 출시했으며 최고 6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뛰어난 성능 덕분에 생산 개시일에 단지에서 생산된 에어컨은 20만 대를 넘어 이집트 자국 시장 판매량 상위 3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신과 딸의 가정 모두 하이얼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부합하고 성능이 더욱 뛰어나고 디자인이 더욱 세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생태원은 이집트 공업 승격과 인재 성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태원 텔레비전 생산 라인의 첫 번째 직원인 알라 수부히 사이드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 단지가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단지 현지 직원은 1,000명이 넘고 현지화율은 90%를 초과합니다. 그녀는 이곳은 꿈을 가진 이집트 청년들에게 자아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전업 수준과 관리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수입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0: 중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에어컨 생산라인 공정사 무함마드 아이마는 이곳에서는 성실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개인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기업이 선진기술과 성숙된 관리방식을 가져와 이집트의 공업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TV 기자 아흐마드 무함마드는 오늘 취재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공업투자 프로젝트는 이집트 중국 간 제조업 분야의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
1: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란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정차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어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침투합니다. 몸속에서도 빠르게 번식해서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손을 잘 씻고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네, 감정도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밝은 에너지로 순식간에 웃음이 번지는가 하면 누군가의 짜증이 전해지며 괜찮았던 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있기도 한답니다. 마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서로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오후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Rush Life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죠. 자,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장인분들의 또말 못할 고민, 또 우리 직장인분들의 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들 또 공유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또 문자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요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직장인 또 분들, 네, 저희 코너와 함께 하면서 또 조금이나마, 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또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볼게요. 남편이 생일이라서 아침부터 일찍 미역국 끓이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니 이제서야 조금 겨우 숨을 돌립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쉴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워킹맘 분들 또 집안일 거기에 또 회사일까지 나 함께 하느라면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고,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의 이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본인한테는 아주 큰, 네,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기운 내시고 또 오늘도 기분 좋은 또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1: Girl that no one ever knows.

0: 네, 조피디 FM 데이트 이제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볼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책상에 벌레가 날아든 겁니다. 평소에 자그마한 벌레라도 기겁을 하는 저인지라 저 때문에 사무실 전체가 엄청 놀랐습니다. 저의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거기에 또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네,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운 내시고 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야지. 네, 또 약간은 졸음이 쏟아질 이 오후 시간, 네, 또 정신 반짝 차려서 더 열심히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I want you.

0: but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1: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휴가를 내고 이번 주부터 출근을 했는데요. 휴가를 휴식을 했는지 도대체 일을 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오히려 더 바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누나의 커피숍에 일주일 가서 도와줬더니 이것이 과연 휴가가 맞는지 저조차 의심이 가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직장인분들이 아마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이제 쉴 때 제대로 쉬지 못하면 다시 이제 또 일을 시작했을 때 더 힘들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도 또 빨리 일찍 또 퇴근하시고 휴식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요즘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 때문에 고민입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켠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춥고 계속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끄면 손님분들은 또 너무 덥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옷을 조금 따뜻한 네 겉옷 하나를 챙겨 두시고 또 일을 하실 때 네 또 착용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완벽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지쳐 치여 있다면, 네,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호수람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네,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네, 저는 허술한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싶네요.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긁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요한나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햇님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고 하얀 은세계에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밤에는 커다란 달님이 은은한 빛을 비추어 산이 마치 수정처럼 반짝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피터는 여느 때처럼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부드러운 눈 속에 파묻힌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에 부딪혀 넘어가면서 썰매를 타는 것처럼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피터는 있는 힘껏 바닥을 차보았습니다. 발뒤꿈치로 얼음을 차도 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은 완전히 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겁니다. 피터는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하이디가 다시 이곳으로 놀러 올 수 있다고

0: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간 피터는 염소젖을 마시고 빵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썰매를 꺼내 번개처럼 산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하이디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와 점심을 먹을 때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피터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피터야? 아주 용감해 보이는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눈이 꽁꽁 얼었어요. 우와, 이제 할머니에게 갈 수 있겠다. 피터의 말뜻을 눈치챈 하이디가 들떠서 소리치다가 갑자기 피터를 바라보며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참, 그런데 학교는 왜 안 왔어? 썰매를 타고 올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야.
1: 그게 썰매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데르플리를 지나 마이 엠펠트까지 가버렸지 뭐야. 돌아올 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더라고.
0: 핑계대지 마라, 피터야. 꾀를 부리는 녀석은 말 안 듣는 염소를 다루듯이 혼을 내야 돼. 그 말을 듣자 피터는 주위에 염소를 때리는 채찍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방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피터에게는 이 세상에서 산할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피터가 겁을 먹은 것을 알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 피터, 이리 와서 뭘 좀 먹어라.
0: 그리고 하이디를 보낼 테니 저녁 땐 데려다 주겠니? 저녁은 여기서 먹도록 하고. 피터는 환하게 웃으며 하이디 옆에 앉았습니다.
2: 아, 배부르다. 이제 다 먹었어. 남은 건 피터 넣어줄게.
0: 하이디는 커다란 감자와 구운 치즈가 담긴 접시를 피터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가 보내온 모자 달린 코트를 입고 점심을 먹고 있는 피터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소리쳤습니다.
2: 이제 가자.
0: 응?
2: 어서.
0: 하이디와 피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이디는 백조와 곰이 새로 만든 우리로 들어가던 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는 것을 피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내가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래. 나도 그 기분을 알아.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분을 모를 거야. 하이디가 말했습니다. 피터의 집에서는 부리기태 아주머니 혼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하이디. 요즘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지내신단다. 추위를 견디기 힘드셔서 그래. 그리고 몸도 별로 안 좋으시고.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이디는 깜짝 놀라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로 달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2: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0: 할머니는 하이디가 언제 또 프랑크푸르트로 갈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3: 고마운 일이야. 정말 고마운 일이야. 아니다. 하이디야, 추워서 그런 거란다.
2: 그럼 따뜻해지면 다시 좋아져요?
3: 그럼, 그럼, 좋아지고 말고. 오늘도 배틀에 앉으려고 마음 먹을 정도란다.
0: 하이디를 놀라지 않게 하려고 할머니는 그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하이디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2: 할머니, 프랑크푸르트에서 산책할 때 쇼를 어깨에 걸치는데 할머니는 이불처럼 덮고 계시네요.
3: 이불이 얇아서 춥거든. 그래서 이렇게 덮고 있는 거란다. 할머니, 머리 쪽이 너무 낮아요. 머리 쪽이 낮으면 몸에 안 좋대요.
2: 할머니는 나무 판자처럼 평평한 베개 위에 머리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3: 우리 하이디가 아주 똑똑하구나. 이 베개는 원래부터 두툼하지도 않았고 너무 오래 베어서 그렇게 납작해진 거란다.
2: 클라라에게 부탁해서 제가 쓰던 침대를 가져오게 할 걸 그랬어요. 커다란 베개가 세 개나 있거든요. 전 베개가 너무 커서 머리가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그 베개를 베면 그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죠?
3: 그래. 머리 쪽이 높으면 숨쉬기도 편하지. 꽤 따뜻할 때고 말이야. 하지만 그것까진 바랄 수는 없어. 매일 흰빵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숄더 있는데 또 무언가를 바라는 건 옳지 않은 일이야. 그것보다 책을 읽어주지 않겠니?
2: 하이디는 할머니가 부탁한 대로 낡은 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층 대화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광범한 개발 도상국에 무상원조와 특혜 차관을 대량으로 제공해주고 기술적, 인력적, 지력적으로 크게 지원해주면서 광범한 개발 도상국을 위해 많은 경제 및 사회발전 프로젝트와 민생개선 프로젝트를 건설해줬습니다. 오늘날 수천 수만 명의 중국의 과학자, 공정사, 기업가, 기술자, 의료일꾼, 교사, 일반 종업원, 자원봉사자들이 수많은 개발 도상국들의 넓은 땅에서 현지의 인민 대중과 손에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을 도와 운명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포치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은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되고 2035년에 이르러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게 되며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중국은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일도세울 것입니다. 이는 중국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인민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정당들이 우리와 함께 세계를 위해 보다 많은 협력 기회를 마련해주고 세계 각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힘써 추진할 것을 장려합니다. 셋째, 예전과 다름없이 세계 문명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다른 산에 거친 돌도 내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예로부터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국 인민이 창조한 문명

성과를 적극 배우고 참조하며 그것을 중국의 실제와 결부시켜 활용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막스주의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 구교에서 배워온 과학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실제와 결부시켜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 대중화를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그것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영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과학적 리론이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열린 안목과 넓은 마음으로 각국 인민의 문명 창조를 대할 것이며, 세계 각국 인민 및 정당들과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각국 인민이 서로 인문적으로 왕래하며 진선을 돈독히 쌓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은 세계 각국의 정당들의 연 인원수로 15,000여 명의 정당 요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층 대화를 기재화해 광범한 대표성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의 정치 대화 플랫폼이 되게 할 것을 창의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중국 고대의 사상가인 공자는 자신을 리롭게 하는 친구는 셋이 있는 바, 즉 정직한 사람, 독실한 사람, 박식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천하의 벗들을 널리 사귀고자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 공산당은 세계 160여 개 나라와 지역의 400여 개 정당 및 정당 조직들과 정상적으로 연계해 오면서 친구권을 끊임없이 넓혀왔습니다. 미래를 지향해 중국 공산당은 세계 각국 정당들과 왕래를 강화하면서 당과 나라를 운영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문명 간의 교류와 대화를 전개하며 서로 간의 전략적 신임을 증진시키고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휴식을 맞아 저와 친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 모여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기에 기대감을 안고 여행 장소를 정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고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각자 가고 싶은 곳의 취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시원한 바다가 좋다고 강하게 의견을 내었고, 또 다른 친구는 푸른 숲과 산이 있는 곳에서 자연을 느끼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마음에 딱 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그곳도 괜찮다고 하고, 산 이야기가 나오면 저곳도 나쁘지 않다고만 답할 뿐 명확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속 두루뭉실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뚜렷한 의견이 없으니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리의 분위기는 점점 답답해져 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은 있지만 확고한 의견이 없다 보니 결론을 내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의 우선순위를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장소를 좁혀나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루뭉실한 대답은 편해 보이지만 함께 무언가를 정할 때는 의견 정리를 어렵게만

0: 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두루뭉실이입니다. 말이나 행동, 태도 등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확고한 의견을 내지 않고 흐릿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말하는 표현으로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다와 같이 씁니다. 단순히 망설이는 것을 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두루뭉실이에는 또 날카롭게 모나지도 않고 아주 둥글지도 않게 그저 동그스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장난감 종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제가 총을 무척 좋아해서 아빠가 직접 나무를 깎아 손수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그 장난감 총을 너무나 아끼고 좋아해서 매일 손에 쥐고 가지고 놀고 계속 만지작거리다 보니 원래 있던 모서리는 모두 두루뭉실하게 됐습니다. 표면에는 오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손으로 만져보면 거칠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부드러운 촉감이 전해옵니다. 어릴 적 온갖 상상놀이를 하며 매일 쥐고 다녔던 흔적이 이렇게 나무의 형태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니 옛 추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처럼 두루뭉실이는 하나의 단어로 사람의 애매한 태도와 사물의 부드러운 형태를 각각 표현합니다. 앞으로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거나 각이 없고 동그스름한 물건을 만날 때 오늘 배운 두루뭉실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문화 생활을 풍부히 즐기기 위해 우리는 영화관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는 티켓 구매 시 어떤 자리를 고를지 고민이 되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먼저 영화를 볼때 가장 좋은 명당 자리는 어디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 시청 효과가 가장 좋은 관람 위치를 선택하려면 단순히 중간 위치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화 류형, 상영관 규격, 화면 크기, 계단 각도, 스크린 각도 및 관람 수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2D 영화에 대해 미국 영화 TV 엔지니어 협회가 발표한 최적의 관람 위치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화면은 가능한 한 관객의 시야를 가득 차지해야 하며, 관객과 스크린 양쪽의 시선 간격은 최소 36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추 피로를 피하기 위해 관객과 스크린 수평선 사이의 양각은 35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스크린 한쪽과 수평 협각이 너무 작은 양쪽 좌석, 양각이 너무 큰맨앞 좌석, 스크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뒷좌석 스피커와 너무 가까운 맨뒤 좌석은 우리 영화 관람 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종합적인 시청각 효과를 고려한 규격별 상영관의 최고 관람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8에서 14열의 작은 상영관은 5, 6열 앞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5에서 20열 중간 크기의 상영관은 7, 8열 앞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1에서 25열의 큰 규모 상영관이나 IMAX 홀은 9, 10열 전후의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D 영화의 경우 3D 안경은 화면 밝기를 약40% 약화시키므로 더 나은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 스크린 영사창 사이의 중간 지점 좌석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음식. 그러나 선택하는 제품에 따라 이 아침 식사는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자유당을 30g 이상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자유당이란 무엇일까요? 자유당이란 음식이나 음료에 추가된 설탕과 천연적으로 꿀, 시럽에 존재하는 당분을 의미합니다. 주스에도 자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당분을 처리하는 방식은 당이 음식 중에서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과일이나 냄새를 통째로 섭취하면 섬유가 소화를 늦추어 유해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추가된 당분이나 자유당을 섭취하면 그것들은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돼 일반보다 높은 농도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과일 주스나 냄새 주스를 마신 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과일을 주스로 만들 때 유익한 섬유질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증가로 인해 우리 식단에서 당분 비율이 과거 세대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훈제된 육류와 어류도 보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맛을 개선하기 위해 설탕과 소금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초가공식품은 공업 가공을 거친 음식으로 주방에서 찾을 수 없는 많은 복잡한 성분을 포함합니다. 제품에 5가지 이상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분 표시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주스 녹되면 2050년에 과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 비율이 남성은 약 57.4%, 여성은 약 60.3%에 이를 것으로 랜시시 올해 3월에 200여 개국 수치를 기반으로 밝혔습니다. 네, 향후 25년간 우리나라, 인도, 미국이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 6억 2,700만, 4억 5천만, 2억 1,4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이 위기를 피하고 자신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 수치에 따르면 63%의 성인이 매일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를 피하고 과자, 사탕,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추가된 당분이 하루 총 칼로리의 10% 미만이어야 하며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는 5%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작은 6술 정도에 해당하며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과 자신이 직접 추가한 당분을 모두 포함한 양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분단을 선포하고 중화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대 동지를 정문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균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나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의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해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악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개항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정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거쳐 빛나는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의 장엄한 선포는 낡은 중국에 대한 결속의 선고였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통치의 붕괴에 대한 선고였으며 100여 년 동안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결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위해 중국의 조선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덕 총사령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모택동 주석의 명령을 견결히 집행하며 재빨리 국민당 군대의 잔여 부대를 숙청해 아직 해방되지 못한 국토를 해방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부의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보무당당한 인민해방군 3군 전사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천안문 광장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날 연결시에 2만여 명 군중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경축 모임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택동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견결히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첫도를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대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흥 속에서 북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만의 각계 대표들이 역에 나와 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9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로동인민문화궁에서 준례 총리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9일에는 준례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택동 주석의 초청을 받고

0: 받고 북경 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태똥 류소기, 조덕 송경령, 장간 리제심 등 공화국의 조석 부조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400여 명 대표와 배우들은 줄을 서서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대표들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자못 경쾌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진훈, 팽진, 리유한, 우란후, 료춘 등 지도자들이 잔을 들고 조선족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진우는 동북국에서 사파는 동안 조선족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은 정말 믿음직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해방전쟁 때 조선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잘 싸웠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진은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숙, 반룡해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오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배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채가 꺾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3일 밤 중남해의 회인당에서 예술축전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에서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는데 각민족 대표들은 순서대로 각기 조석대에 올라 가지고 온 선물을 모태똥 조석에 드렸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은 세 번째로 조석대에 올랐습니다. 림민호가 먼저 연변인민들이 국경 첫도를 경축하는 서명부 한 책을 모조석께 올렸습니다. 다음 김신숙이 조선족 저고리와 조끼, 바지 한 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룡해가 옥석으로 만든 벼루를 드렸습니다. 또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조선족 회색 두루마기를 모태똥 조석께 입혀드렸는데 두루마기의 길이와 품은 웅장한 모태똥 조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에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 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이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5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중남해의 정원을 넘어 수도 인민들의 흉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사인무 절구춤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김인숙의 노래 민가련창과 방초선의 독창 배짝이 노래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각민족 대표들은 조선족의 예술은 기교가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조선족 대표단은 모두 10차례나 단독으로 공연했는데 공연 때마다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선족 예술은 북경 인민들과 전국 인민들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이날 밤 모태똥 주석은 조선족 문공단을 포함한 소수민족 문공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완계사 한 수를 지어 류아자 선생에게 화답했습니다.
1: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사쿵료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내하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0: 두덕회, 동욱권, 최채 등 연변의 당정 지도자들이 연기력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연결시 6만 5천여 명 인구 중 3만여 명이 연도 환영을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울긋불긋한 꽃초롱불은 방문단이 지나가는 앞길을 가로등처럼 비춰주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에 도합 4개 방문단을 서남, 서북, 중남, 동북, 내몽골과 수원 등지에 파견하여 소수민족을 위문하며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여러 소수민족 인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요해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에서 나온 중앙 방문단은 바로 그 4개 방문단 중에 하나였는데 팽택민을 단장으로 사쿵교, 핑스크, 아예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 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심양에 도착한 후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서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결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 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회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동 주석께서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수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택동 주석의 친필 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 방문단의 선물 증정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택동 주덕 준대의 친필 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제, 의학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복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연변지휘, 연변전원공서, 연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전역차로 연기를 떠났습니다.
1: 오늘 프로 이만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서서히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서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서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서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 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 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채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 라는 예송나라 철학자 주더는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의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무술 등 공연을 하기도 하지요. 음력 6월 5일은 소소 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서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서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새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쳐줘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시켜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 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은 불이 화하여 반딧벌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세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벌레 번데기는 송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 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선화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선화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선화는 대서 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선화 꽃잎에는 천연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봉선화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선화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선화는 열매가 여물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면 토지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강 연해 지구에는 대서선을 바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서가 가까워지면 어민들은 대서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대서가 되면 사람들은 배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차려서 싣고 또 몇십 명 어민들이 엇갈아 가면서 대서선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부두에 가서 일년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복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 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소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도의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서를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호온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올해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0: 무대에 이어 시사회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금총 국가수석이 비숙기 올해는 상해 협력기구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25년 전 냉전의 심각한 교훈과 세 가지 세력의 현실적 위협 그리고 각국 인민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간절한 기대에 직면하여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소화하는 것이 지역 국가들의 보편적 공감대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협력기구가 자연스럽게 탄생했고 점차 강한 생기와 활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 협력 요구는 비범한 요정을 걸어왔습니다. 가장 중대한 발전 성과는 한 걸음씩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새로운 지역 협력 기구로 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정식 등사산은 상호 신뢰, 상호리,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의 존중, 공동 발전 추구를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줄곧 따르는 상해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 경험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올바른 공존의 길을 찾아 지역 국가들이 손잡고 공동의 안식처를 건설하도록 이끈 것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오늘 세계의 100년 변곡은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출혈한 경쟁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은 아직 멀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과 운명이 걸린 갈림길에선 지금 상해협력기구는 역사적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역사적 방향을 주동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네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발전을 우선으로 삼아 공동 번영의 전망을 열어가야 합니다.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장려하고 무역, 투자, 상호연결과 소통, 에너지 자원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산업, 친환경광물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협력이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를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글로벌 발전 창의 우선지역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상해협력기구, 디지털 경제론단, 농업박람회 등 행사를 계속잘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해협력기구 현국을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하고 천진에 전국상해협력기구 통상구 경제협력센터를 설립하며 향후 3년 동안 상해협력기구 현국과 함께 100개의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편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세 가지 세력, 국경을 넘는 조직 범죄, 마약 밀수, 통신 사기를 단속하며 정보, 생물, 우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 정치 안보를 해치고 지역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각축과 함께 공동, 종합, 협료,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실천하여 상해 협력 기구를 글로벌 안보 창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 기구의 4개 안전센터를 조속히 가동해 회원국들이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셋째, 인간 중심을 견제하며 세대 친선의 토대를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각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제도, 발전 단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립법기관, 정당, 학교, 싱크탱크, 기업, 언론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설린 친선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글로벌 문명 창의를 대행하고 상해협력기구, 설린친선협력위원회 등 민간 우호기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상해협력기구 기초교육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공자학원, 로반공방 등 사업을 통해 교류와 상호참조, 민심소통의 다리를 계속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여 공정하고 질 수 있는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함을 견지하고 지역 사무는 함께 협상하고 논의하며 공통점을 모으고 차이점을 조화시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과 쟁의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 기구가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범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며 상해협력기구의 운용기제를 계속 보완해 의사결정과 집행효율을 높이고

0: 잡힐 것을 제안합니다. 도마는 뜻이 있는 국가들이 동반자로 되어 지역 및 글로벌 관리의 개선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습금 총수석은 중국이 각국과 함께 앞으로도 상해 정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상해 협력기구 향후 10년 발전 전략을 이행하며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현국 정상들은 상해협력기구가 설립된 지난 25년간 이룬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해협력기구는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안정과 경제발전의 초석 중 하나로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각국은 창립 현국인 중국이 기구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2025년 천진정상회의의 전략적 구상을 적극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상해 정신을 계속 계승 발행하고 제도 구축을 보완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무효,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금융, 생산, 공급망, 상호 연결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민심의 소통을 증진하고 함께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며 연관 평화와 공동 새로운 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 정세에 증언하여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들은 단결과 협력을 통해 기구의 영향력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본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비수계급 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으며 상해협력기구 헌장의정서 안보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때 관한 종합센터 조례, 마약퇴치센터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을 비준하고 안보, 경제, 인문협력과 조직건설 강화 등을 포함한 28건의 성과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파키스탄이 2026년에서 2027년 상해협력기구 순환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해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창도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본 대회는 유엔의 작용을 강화하고 다극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는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완비할 때 관한 상해협력기구의 시대적 책임을 구현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100년 변국이 한층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강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충돌과 대립을 원하지 않으며 폐쇄적이고 낙후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동등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남방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국제 역량 대비가 크게 조정되었고 세계 다극화의 대세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다극화는 어떤 것이고 각국은 어떻게 다극화에 참여하고 다극화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국제사회는 공감대를 모아 실천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적극 창도한다고 표하고 나서 주권의 평등과 상호 존중은 근본 원칙이고 균형 있고 질서적으로 법치를 준수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이며 다자주의와 대화 협상은 관건 경로이고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 보편적 포용은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은 규모와 강약,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범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다극체제의 중요한 구성

0: 요소이자 다극화를 촉진하는 관건 역량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서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중표준과 내외주의, 간섭과 횡포, 정글의 법칙을 버리며 국제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대국은 솔선수범해 규범을 지키고 법치를 실천해야 하며 손잡고 협력해 전 세계적인 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사무는 각국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국제규칙은 각국이 함께 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의 권위와 활력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각종 글로벌 지역 다각기제는 더욱 협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발전 의제에 집중하고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며 디지털 격차와 지능 격차를 줄여 기술 혁명과 발전 성과가 각국 인민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25년간의 발전을 거쳐 상해 협력기구는 대국과 대국 사이, 린국 사이, 대국과 소국 사이 관계의 본보기를 성공적으로 수립하였고 또 전 세계 근 반수의 인구와 4분의 1의 경제 규모를 포괄한 거대한 발전 함력을 성공적으로 응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보다 더 단결되고 더 활기찬 상해 협력기구는 완전히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기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측은 역사 대세를 파악하고 시대적 책임을 짊어지며 인간 본위에 입각하고 행동 지향을 견지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함께 창도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며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 것과 관련해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상해협력기구의 역량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번영과 공존을 구동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세를 발휘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성장극을 연결시켜 서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며 함께 기회를 창조하고 번영을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상해협력기구의 지혜로 글로벌 남방의 발전과 장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정신을 선양하고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동반자를 단결하고 확장시키며 함께 평화를 성원하고 발전에 힘을 모으며 협력의 다리를 놓고 상생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합니다. 셋째, 상해협력기구의 행동으로 글로벌 관리 개혁의 보완을 이끌어야 합니다. 동맹을 맺지 않고 동반하고 저항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각국이 평등하게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협력기구 의장국인 키르기즈스탄의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타주키스탄 라흐먼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 요예브 대통령, 그리고 몽골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집트, 라오스, 터키, 越南, 또고 등 기타 초청국 지도자와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 등 국제와 지역기구 책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습근평 주석이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 참가 대표단 단장들을 위해 마련한 환영연회에 참가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1일 중앙텔레비전 방송 속평 상해협력기구의 더 높은 품질의 발전 실현을 추진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의 부인 팽교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부인 자파로바 여사가 마련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파로바 여사가 아라차 국빈관에서 펭교원 여사를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펭교원 여사는 관련 국가 지도자 부인들과 함께 키르기즈스탄 민족문화 전시를 돌아보고 기념 사진을 남긴 뒤 예니세이궁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펭교원 여사는 공연이 매우 훌륭했고 배우들의 예술성이 뛰어났다고 표하고 나서 키르기즈스탄 예술가들이 중국에 더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교류하며 중국 관객들이 키르기즈스탄의 다채로운 민족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금평 국가 속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비숙객을 떠날 때 키르기즈스탄 총리 카시말리예브 등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저녁 습근평 주석이 전용기를 이용해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펭교원 여사가 가히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시시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나와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내병들은 레드카펫 양쪽에 서서 경리를 표했고 이집트 청소년들이 중국과 이집트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근평 주석 부부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이집트 정부와 인민에 대한 진지한 문안과 양호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이집트는 모두 문명 고국으로서 전통 친선은 천년을 이어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교 70년래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시종 힘을 합쳐 협력 상생해왔습니다. 최근 년간 나는 엘시시 대통령과 함께 중국과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확고하고 호혜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자 협력은 긴밀하고 유력해 발전 도상국이 친선적으로 지내고 단결 협력하는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LCC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이집트 관계, 양국 전방위적 협력 그리고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사를 교환하며 함께 중국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청사진을 그리고 중국과 이집트 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엮어나갈 것입니다. 체기, 왕위 등 수행자들도 같은 비행기로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주재 중국 대사 료력강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1: 9월 1일 이집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습금평 국가 속이 이집트 알하흐람 신문, 알 아후바르 신문, 알 중후리아 신문에 빗바람을 함께한 70년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료종이라는 제목의 소명글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사과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포교말의 유럽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 슈퍼마켓에 진열된 과일과 채소의 크기가 왕년보다 작아졌습니다. 프랑스 유통협회는 최근 주요 소매업체들이 과일과 채소의 크기, 일간 등에 대한 검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회는 까르푸, 오샹, 르클레스, 앵티르 마르시 등 프랑스 주요 유통업체들이 소속됐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까르푸 등 슈퍼마켓이 이미 수일 전부터 가뭄으로 인해 규격에 못 미치거나 덜 요문 과일과 채소도 판매를 허용하는 감소했으며 올해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15%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소들도 폭염으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로 우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생활이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름철천에 힘은 아페리티보를 즐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 시의 주민들이 이 습관을 바꾸면서 저녁 식사 시간을 점점 더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한 음식점의 80% 이상이 폭염 기간 동안 매출이 약 20%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의 여행자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디언은 올해 6월과 7월 스코틀랜드 행국제 항공편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폭염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의 냉방설비 보급률이 낮은 유럽에서는 많은 학교가 폭염 기간 동안 냉방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아이스바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유로뉴스는 프랑스 일부 학교들이 수업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염은 근무 방식도 바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원이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일부 유럽 기업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을

0: 반쪽 박항입니다.
1: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보도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유엔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1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유관 세계사는 바로 다양한 민족이 문명 진보와 문화 대화, 융합을 공동 추진한 역사입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도자기가 바로 이란 문명 교류의 산증인입니다. 20세기 90년대 인도네시아 연해에서 발견된 당나라 시기 흑석호 남파선에서 장사요 도자기 5만여 점이 나왔습니다. 당시 발견된 도자기의 방대한 규모와 정교한 기에는 전 세계를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장사요의 도자기는 일찍 황금으로 불렸습니다. 이어 유럽 각국에서 중국 도자기 모방 열기가 일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명 형태에 대한 인류의 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는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개방과 포용, 문명 공동체의 세계적 정감을 구현했습니다. 중화 우수한 전통 문화의 다양한 요소는 중화 문명의 두드러진 특성을 형성했습니다. 중화 문명은 뛰어난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중화 문명의 뚜렷한 평화성은 근본적으로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결정하고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문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중국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정치체제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음을 결정하고 협력을 견제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같은 편이면 두둔하고 의견이 다르면 배척하는 소집단을 절대 결성하지 않음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운명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면서 세계는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떠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명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문자에서 류추한 의미 그대로 모든 민족과 국가의 미래 운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0: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란 안위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입니다. 인류는 떼어놓을 수 없는 안전 공동체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상생과 공유를 실현하는 것은 글로벌 관리에서 부딪힌 난제를 해결하는 중국식 방안이기도 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습근평 주석은 20개국 그룹 지도자 제17차 정상회의 첫 단계 회의에서 연설할 때 협력 상생 정신을 계승하고 협의 일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사탕수수는 한 줄기에서 뻗어나가고 향모는 무리지어 자란다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분별과 대립은 어느 누구에게도 리익이 되지 않으며 단결과 공생만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글로벌 발전 창의와 글로벌 안전 창의를 제기했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를 관찰할 때 혹시 해외에 친구가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해외 친구들에게 고향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1: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계속 한 후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정.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UN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UN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대회가 8월 29일 새벽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폐막했습니다. 가뭄과 사막화, 토지 퇴화 방지 등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대회는 초원 보호와 복원 심화와 토지 복구 프로젝트 융자 등 면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각국이 세계 환경 관리 관련 약속을 행동에 옮기도록 한층 더 추진했습니다. 17일에 개막한 이번 UN 사막화 방지 공약 당사국 대회는 토지를 회복하고 희망을 되살리자를 주제로 전 세계 197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과학연구기관, 기업의 대표들이 모여 토지 퇴화, 극한 가뭄, 생태 불균형 등 세계적인 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몽골 국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회는 초원 우선 창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 45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UN 사막화 방지 공약 역사상 초원 분야에서 동원된 최대 규모의 자금이었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공약 비서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육지 면적의 54%를 차지하는 초원은 약 20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으나 오랫동안 세계 정책과 투자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가기구 계획에 초원을 포함시킨 국가는 24개에 불과한 반면 산림을 국가기구 계획에 포함시킨 국가는 181개에 달합니다. 몽골 국통신사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최신 경제연구 수치를 인용하여 세계 초원은 식량 생산 수자원, 탄소 저장, 생물 다양성 등 방식을 통해 매년 21조 달러에서 47조 달러 상당의 생태 시스템 봉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원 회복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통상 4달러에서 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용수 공급 등 보다 광범위한 공공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1달러 투자당 최대 3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몽골국 자연환경기후변화부의 최산닥 오치르 장관은 초원 우선 창의는 경제적 론증을 투자 행동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초원 관리와 초원 복원, 목민 생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수치는 세계 토지 관리가 직면한 엄중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토지의 약 40%가 퇴화되어 32억 명의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뭄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근 3분의 1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토지 퇴화와 사막화, 가뭄으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액은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시에 추산 결과 세계 토지 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5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 부문이 협약 이행 과정에 깊이 참여하도록 권장해 생태관리가 기층까지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공약 비서처의 야스민 푸아드 집행비서는 본 대회가 리행 행동에 필요한 구조와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의사결정, 더 강력한 과학기반, 혁신적인 융자 기재, 투자 프로젝트 비축 그리고 해결 방안을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 중국 정부 대표단은 재반 의제의 협의와 협상에 정 과정 참여했고 발전 도상국의 공동 요구에 입각하여 가뭄 관리, 자금 지지, 과학기술 역량 강화 기재 개혁, 국가 차원의 협약 이행 관측과 보고 등 면에서 여러 건의 건설적인 주장을 제출하여 대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앞으로도 삼북 등 중점 생태공정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과 몽골국, 중국과 아랍,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막화 방지 협력센터를 잘 구축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의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정책 교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시범기지 건설, 기업 참여 등 면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성숙한 기술, 관리 모델과 실천 경험을 현지에 정착시키고 세계 사막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국의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라 동북쪽으로부터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라마단 11시 공업단지의 현대적인 하이얼 이집트 생태원이 각별히 눈에 띕니다. 8월 27일 중국 이집트 언론 1대1로 고품질 공동건설 합동취재단이 생태원을 방문하여 양국의 실무적인 협력의 활기를 체감했습니다. 넓은 생산 작업장 내에는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 세 갈래의 지능형 생산 라인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자의 세심한 지도 아래 현지 노동자들은 작업 기술을 능숙하게 익혀 로봇팔과 호흡을 맞추며 질서정연하게 생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태원은 2024년 5월 공식 개원했습니다. 1기 프로젝트는 가동에 들어갔고 2기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면 가동에 들어가면 총 생산 능력이 150만 대를 돌파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부, 남부아프리카 근 20억 인구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원이 불과 1년여 만에 공장 건설, 생산 개시, 수출까지 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알게 된 이집트 알아흐바르 부편집장 무함마드는 이것이 바로 중국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얼은 이집트에서 현지화된 생산과 경영에 깊이 주력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제조업 능력도 제고했습니다. 하이얼 이집트 가전유한회사 양림평 총경리는 생태원을 기반으로 하이얼은 이집트에서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의 현지화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집트의 여름은 무척 무더워 가전제품 성능에 큰 시험이 됩니다. 하이얼이 맞춤형으로 제작한 T3 조건용 더욱 세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생태원은 이집트 공업 승격과 인재성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태원 텔레비전 생산 라인의 첫 번째 직원인 알라 수부히 사이드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 단지가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단지 현지 직원은 1,000명이 넘고 현지화율은 90%를 초과합니다. 그녀는 이곳은 꿈을 가진 이집트 청년들에게 자아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전업 수준과 관리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수입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에어컨 생산 라인 공정사 무함마드 아이마는 이곳에서는 성실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개인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선진 기술과 성숙된 관리 방식을 가져와 이집트의 공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TV 기자 아흐마드 무함마드는 오늘 취재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공업 투자 프로젝트는 이집트 중국 간 제조업 분야의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투자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생산력을 전환되고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이집트 중국 협력이 더 이상 무역과 투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조업,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깊이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0: 무림입니다.
1: 나도 한방울의 무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중국 태평 생명보험요한회사의 네, 방두화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 양보해서 그래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생방으로 이제 팬분 그런 그 뭐 이렇게 의념 아닌 의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이미 12권을 다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0: 역시 나는 책이 있는데, 어느 날 이래 제 선배랑 이래 식사하다가, 형님에네, 역시 나는 책이 있는데, 근데 사주겠어 한게 어떤 게인가 이래 물어봤대다. 그래서 제가 이 찍은 책을 두 권을 알려드렸더니 선뜻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갖고 싶은 책이다 보니까 한 보름도 안 돼서 그두 권을 다 읽게 된 겁니다.
1: 아, 보름도 안 돼서요?
0: 예. 근데 두 권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찍어서 모멘트에다가 공유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예전엔 독후감을 글렀었지만 지금은 모멘트로 공유하면서 그 나누는 방식이 저한테는 일종 독후감을 쓰는 거랑 비슷했습니다. 다시 찾아보기도 이래 쉬우니까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올렸는데 제가 예상 밖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모이기가 더 쉬우니까 지혜가 있지 않을 때는 진도가 엄청 느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야 그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제가 12권을 사는 그 원인이 한 달에 한 권은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은 읽자, 이런 의미에서 12권을 계속 연초에 샀던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강박이나 압박이 없이 자유로 읽기 때문에 집중 45분 독서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1: 요즘은 좀 힘들죠.
0: 예,
1: 그렇죠.
0: 방해하는 요소도
1: 요소들이
0: 많고,
1: 많죠.
0: 예, 그리고 독후감을 적은 부분도, 독후감을 적은 부분만 기억에 남았고, 그 책을 두 번, 세번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새 책을 읽는 느낌이 막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방송에서 책을 같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으면서 같이 읽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제 입을 통해서 말로 나가고, 또 나가고 저는 읽다가 또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잠깐씩 또 나눔을 했단 말입니다.
1: 아,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0: 예예.
1: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또.
0: 또 방송으로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어찌 보면
0: 예.
1: 공감대도 생기고,
0: 네.
1: 또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읽던 책이,
0: 네.
1: 이제 같이 공감을 나누면서, 그런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도 느낄 수
0: 예,
1: 있고, 또
0: 맞습니다.
1: 내가 좋게 생각했던 부분도 서로 또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1: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독서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0: 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학교 때그 친구입니다.
1: 아, 친구.
0: 예, 우리가 4명이었고, 그리고 저 빼고 다 한족이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제 아래층에 사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군사훈련 할 때일 겁니다. 책도, 그 교과서도 우리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제 혓바닥이 중국말 할 때는 아주 꽉꽉하다는 겁니다. 중국말로 표현하는 제 뜻이 너무 꽉꽉해서 자기들이 들을 때는 제가 계속 화나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해줬대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조선족이라서 지금까지, 이전까지 계속 조선말로 학교를 다녔었고, 조선말
1: 그렇죠.
0: 공부를 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너네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의 방법을 알려달라 하니까, 얘네들이 소학교 4학년이나 그때 그 당시를 막 낭송하는 그 방법을 줍대다. 예, 그래서 저보고 하루에 30분은 그 소리내서 중국말로 읽어라는 겁니다. 그 혓바닥을 굴리면서. 그래서 찾아서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책이라고 별로 가져간 것도 없었고, 특히 중국말 책 가져간 것도
1: 그렇죠.
0: 없어서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그 파리지초라는 그 책을 교과서를 30분씩 막 읽어댔습니다. 처음에. 근데 일단 저는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견지를 해왔던 거고, 그 영향을 준 사람이라면 아마도 저희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은 농민이라서 뭐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딸 둘이지만 엄마 아버지 가장 큰 기대는 우리가 대학교를 나와서 자기네처럼 땅 뜨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일을 하는 게그 소원이

0: 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책을 영 아끼십니다.
1: 네.
0: 예, 우리 아버지는 소설이랑 이런 거를 좋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책장에 우리 아버지가 읽던 고옥보하고 그 임꺽정이라는 책이 아직도 있습니다.
1: 네.
0: 제 인상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자기 그 엄마한테서 돈 받았으시면서도
1: 네.
0: 그 용돈을 절약해서 뭐 장백산이랑 연변 여성이랑 뭐 이렇게 그 책을
1: 잡지
0: 예,
1: 그렇죠.
0: 계속
1: 네.
0: 사다가 집에 가져오신 것 같았습니다.
1: 네.
0: 예, 그게 우리 아버지가 준 영향이었고 엄마는 중국말을 잘 못하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또영 아끼는 그런 성격인데 그 시나 사전을 뚜껑을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우리 엄마가 시간이 될 때면 그 비랑 오면 밭에 나가지 않을 때
1: 네.
0: 이럴 때는 그 뚜껑 씌운 시나 사전을 꺼내서 그 한자 공부를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는 천자문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1: 천자문.
0: 공부하던 천자문.
1: 네.
0: 예, 그 천자문하고 시나 사전은 엄마가 이렇게 영 아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1: 네.
0: 영향을 준 사람이 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방이 질문지를 제가 보고 그리고
1: 네. 네.
0: 다시 떠올려서 생각해 본게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1: 아.
0: 그거를 느꼈던 겁니다.
1: 네.
0: 네.
1: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영향이,
0: 예,
1: 네.
0: 있었습니다.
1: 자기도 몰래 이렇게, 네, 몸에 또 스며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맞습니다.
1: 그 대학교 때그 친구는 아마 그 당시에 또 좋은, 네,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0: 그쵸,
1: 네. 아마 그 친구도 좋은 방법을 알려주긴 했지만 많이 놀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0: 예,
1: 드네요.
0: 저보고, 걔가 저보고, 악독한, 예.
1: 독하다고, 네.
0: 우리 엄마는 저를 살모사 봐도 도덕하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저보고 악질이라고, 예, 그렇게
1: 네.
0: 표현을
1: 그래요.
0: 했습니다.
1: 어찌 보면 그또 습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니까, 네. 친구도 당연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0: 예,
1: 네.
0: 지금도 얘 대화하면, 외신에서 이래 대화하면, 걔는 놀랍니다.
1: 네.
0: 아직도, 예.
1: 그렇죠.
0: 네.
1: 각자 학교에 가고
0: 네.
1: 또 출근하다 보면 식사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인데요.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또 다른 일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0: 우리 집은 식사 시간이 그 지금 세 명이 살고 있는데
1: 네.
0: 식사 시간이 다 다릅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고,
1: 네.
0: 우리 딸은 7시에서 7시 15분 사이에 먹는 거고, 예,
1: 네.
0: 그리고 저는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 1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이렇게 밥을 먹기 때문에
1: 네.
0: 식사 시간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예, 근데 셋이 또다 아침형 인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1: 네.
0: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집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1: 네.
0: 저는 4시 반이 돼서 일어나고 제가
1: 아유.
0: 또 부스럭거리면 우리 딸은 또 5시 반 정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딸이랑 같이 제일 하루 중에 제일 많이 같이 있는 시간이 저녁에 자는 시간 외에 차로 이동할 때 이때 제일 많이 같이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근데
1: 네.
0: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그냥 길이 막히지 않으면 3분이나 4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라서
1: 네.
0: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밥잘 먹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만 해줬었는데,
1: 네.
0: 야, 다행히 길을 수리하는 겁니다. 길을 수리하니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자면서
1: 네.
0: 거기서 느끼는 부분을 또막 토론하면서 학교까지 같이, 이렇게 가곤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되게 많은, 우리 딸이 외우는 거는 거의 기본상 차에서 완성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0: 네.
1: 그래요. 이제 따분하기만 한그 이동 시간을 또 이렇게, 네,
0: 네.
1: 쪼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핸드폰을 피하기 어려운 일상에서,
0: 예.
1: 동영상 시청도, 하나의 여가가 되었는데요. 어떤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하고 또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지킵니까?
0: 아, 참,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는 하지만,
1: 네.
0: 다른 사람이 영상은 아예 봅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0: 예,
1: 네.
0: 제가 아무리 제가 봤던 영상을 꼭 레이스 트위젠 하는 거를 꺼버린다 해도,
1: 네.
0: 제가 한번 거기에

0: 이곳에 들어가면 계속 그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오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시간 낭비이고 실수 때다. 그래서 돈은 올리지만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그 해석해주는 이런 영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예, 보통 그 그러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그 학교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그 안에서 그 나오시던 대문을 나오시던 어느 교수님일 겁니다. 아마 퇴직한 교수님이 애가 비 오는데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왜 우는가 이렇게 물어봤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저 안을 막 가리키면서 학교 안을 가리키면서 난 저기 가자고 왔는데 여기서 못 가게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너무 기특하셨는지 그 관리하는 분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그 교수님이 안내에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그 할빈 공대를 한 바퀴를 쭉 따돌았습니다. 비 오는데도.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저는 제가 너무 고마운 게그 애가 거절당할 수도 있었는데
1: 그렇죠.
0: 그거를 이렇게 제 대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좀큰 다음에는 학교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그냥 애이 그 거지를 키워주려고. 그러니까 이 연길이라는 이 도시도 너무 아름답고 매력 있고 이런 좋은 도시지만 그래도 더큰 도시에 가서 그더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패턴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이랑 보면서 좀 뭔가를 얻는 것이 있어라 이런 그제 바람에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1: 그래요. 시야를 넓힐 목적으로
0: 네,
1: 또 여행을
0: 맞습니다.
1: 많이 다니셨군요.
0: 예.
1: 그래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중에는
0: 네.
1: 여행이나 놀이처럼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0: 네.
1: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만만치
0: 네.
1: 않은 시간인 이 숙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요. 또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넘어가는 방법이라도 혹시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0: 이 숙제 시간에는 저도 제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은 이래 부모래도 그 애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하고 엄청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교 1학년을 다닌 지 이제는 막 30년이 넘어가고 지금은 아마 엄청 많이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애가 숙제할 때는 눈이랑은 딴 데가 있어도 귀는 계속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을 때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애 공부하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뚜껑이 열리고 저도 이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가리키는 이 방식이 너무 이렇게 주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이래 듭대다. 지금 수학교 1학년인데도 막 로지 训练을 시키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그림 보고 이야기를 막 만들고 이런 거를 이렇게 애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데다가 이래 시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애가 몰라도 이 방법을 이 문제는 몰라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가 알려달라 해도 아니 엄마도 모른다. 엄마도 모른다.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물어봐라. 이렇게 대비 받아쳤습니다. 예. 그리고 나니까 우리 숙제 시간은 엄청 편해질 때다. 예. 대신에 그 애가 완전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래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 보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도 더 이상 저한테 이거 모르겠다고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때다. 예, 대신에 우리 아이는 조산하고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모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예, 조산도 숙제가 엄청 많습니다. 집에 와서 몇 장 해라. 워낙 그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 행동이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빨리 완성하지 못하는데 근데 집에 오면 막열몇 장씩 가져올 때 이럴 때는 속이 터지죠, 저도. 그래서 막 불 끄고 시간이 되면 잘하고 막 이래도 눈물 뚝뚝 떨구매 막그 하고. 예, 태권도도 뭐 품새람 또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막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아이 옆에서 책 보면서 그냥 지키기만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숙제 시간이 엄청.

0: 그러네, 집게다.
1: 어찌 보면 뭐든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0: 예.
1: 네, 또 이제 제시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하루에도 그 독서하는 시간이 여러 번인데
0: 네.
1: 책을 펼칠 때 목표를 정해서 읽으시는지
0: 네.
1: 아니면 뭐 특별한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책을 즐기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0: 책 목적이 꼭 있습니다. 예,
1: 아,
0: 제가
1: 네.
0: 원하는, 예,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그 시스템 언어를 만들기 위한 이런 그 작업을 사업이랍시고 한 시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그분들이 정해준 씨앗 독서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씨앗 독서를 다 독서 목록을 다시 만들어서
1: 네.
0: 그래서 읽고 있는 편입니다.

0: 왜안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는 조산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아무리 두꺼운 후이번 그림 있고 그 글자가 있는 이런 책이라도 3분이면 얘는 충분합니다. 그한 권을 읽기에. 예, 그런데 저희가 누워서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아마 한 2, 30분은 좋게 되는데 이 시간에 제가 막 10권씩 애를 후이번을 읽어줄 수는 없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또 머리를 썼다는 겁니다.
1: 네.
0: 방법을 생각해서 제가 듣고 싶은 책을, 제가 읽어야 할 책을 애한테, 네 엄마한테 거꾸로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1: 오,
0: 예,
1: 네. 참신한 방법이네요.
0: 예, 그러니까 애가
1: 네.
0: 걔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읽는다고 하니까 막 모르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학교 가기 전에 신화 사전에서 글자를 찾는 방법을 얘는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읽어줬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제가 읽혔던 게 제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자주 이래 반복적으로 읽는단 말입니다. 그 책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그 관도의 故事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애가 읽게 됐고, 그래서 중반인가 대반 그때는 우리 애는 유치원에 가서 막 동료랑 또 막 줄줄줄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단어량이 엄청 이래 풍부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아예 읽었습니다. 자기도 이제는 자기 이렇게 그 읽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예.
1: 네.
0: 주요하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산, 팅신算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1: 네.
0: 다섯 자리, 여섯 자리를 그냥 듣기만 하고 계산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시합이랑 가기 전에는 제가 패드에다가 그 시합 연습 내용을 켠다. 켜고,
1: 네.
0: 그 다음에 애가 답을 말하고, 제가 이렇게 눌러서 답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잠자기 전에는 많이 가지죠. 네.
1: 네. 네, 그래요. 방교아씨의 하루를 돌아보면, 네, 남들과 마찬가지로 출근하고 또 아이를 돌보면서도 독서와 자기계발 또 운동까지 꾸준히 챙기고 있는데요. 하루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편인지 아니면 이미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0: 처음에는 아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1: 아, 네.
0: 예, 지금도 제가 제그 파트너 그 사장님들한테
1: 네.
0: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알람을 정해라. 예, 핸드폰에 처음에는 알람이 한열몇개 되겠죠.
1: 알람을. 네.
0: 예, 열몇 개.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한 가지씩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되면 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일 때다. 예, 그게 이미 몸의 습관으로 이래 배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제 핸드폰에는 그냥 오전 11시에 알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이게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드럼 가는 날인데, 이
1: 아.
0: 드럼은 제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아마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지, 요거는 자꾸 가는 시간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요 알람을 제가 이렇게 맞춰놓고 있고, 아마도 세월이 이제는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습관으로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네, 그래요. 어찌
0: 예.
1: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오셨으니까 이제는
0: 네.
1: 어찌 보면 몸에 배겼다고 하죠.
0: 예,
1: 네,
0: 맞습니다.
1: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나의 집중력과 시간을 빼앗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0: 저는 제가 어쨌든 사업가다 보니까 이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1: 대가, 네.
0: 예, 제가 원하는 게 뭔가 있으면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한요몇 시간 동안에 다 읽자면 2시간 동안에 책한 권을 다 읽자면 그러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1: 그렇죠.
0: 그 2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 책을 집중해서 읽는 여기에만 100% 심지어 100% 이상으로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소소한 대가 지불을 저는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네, 하나는 빈말하는 사람.
1: 네.
0: 네, 어떤 분들 보니까 인사말처럼 위장해서 빈말을 하실 때다.
1: 네. 네.

0: 그냥 만나서 만났다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헤어질 때 뭐 다음번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같이 다음에는 술 한잔 하자 다음에는 밥이나 먹자 네.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면 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 다음 시간을 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고 제 시간을 할애해갖고 뭐 술도 마셔야 되나? 막 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이래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네, 비말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고 네. 그리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저는 또 엄청 싫어합니다.
1: 아, 시간 네. 약속.
0: 네. 네. 왜냐하면 제 스케줄이 타이틀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그분이 시간을 어김으로 인해서 제 나머지 일정들이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엄청 싫어합니다.
1: 네.
0: 예, 대신에 이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데 제가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이럴 때는 제 시간을 아예 비워놓습니다.
1: 아.
0: 예, 따로 비워놓고
1: 네.
0: 그다음에 저희 팀에 한 분이 한 시간씩 막 지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1: 아.
0: 11시에 만나자 하면 12시 다 돼서 오는 분.
1: 네.
0: 예, 그래서
1: 너무 심했네요.
0: 근데 그분은 그게 아주 정상이라고 그분도 엄청 바쁜 스케줄이라 보니까 아. 그 스케줄이 릴레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릴레이 되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 약속을 계속 잡는단
1: 아.
0: 말입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이분하고 만날 때는 저는 11시라면 아예 저래 12시에 가고 예, 1시라면 저래 아예 2시에 가고 이렇게 네. 요령을 터득해가지고 꼭 만나야 될 때는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방해 요소들은 내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 네.
0: 예,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저기 어디 하남성에서 아주 큰 사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보고서 야 같이 와서 하자. 니 와서 하면 진짜 이 사업이 대박 날 거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신용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한테서는 이미 신용이 다 깨졌으니까 예, 저는 이런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만이 그 이겨내는 방법에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책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필독서라 말입니다.
1: 아.
0: 예, 요거를 이제 읽으려고 계획 중이고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그 우리 중국말로는 관도의 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 네.
0: 그 다음번에 책은 그 우화로 된 파이프라인이 우화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관도라는 뜻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그 파이프라인이 우화라는 거를 읽으려고 하고
1: 아.
0: 예,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압력이나 강박에 의해서 만약에 책을 읽는다면
1: 네.
0: 아마 한 권도 끝까지 읽어나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들로 자기를 태우는 이 내추리가 엄청 중요하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읽을 책은 에너지 박스이고 이렇게 90, 11, 12 예, 넉 달 읽을 책을 제가
1: 네.
0: 그 골라놓은 것이 제 씨앗 독서 목록 중에 일부분입니다.
1: 네, 이제 네. 어찌 보면 올해 그 목표는
0: 그쵸 다 쌌죠.
1: 짜고 네네. 이제 또 실행하고 계시네요.
0: 예, 맞습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
1: 아,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생명보험유한회사 네 방려화 씨와 함께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는 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 대신 조금씩 이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층 대화회의에서 한 기조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포트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은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되고 2035년에 이르러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게 되며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중국은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일도세울 것입니다. 이는 중국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인민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정당들이 우리와 함께 세계를 위해 보다 많은 협력 기회를 마련해주고 세계 각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힘써 추진할 것을 창의합니다. 셋째, 예전과 다름없이 세계 문명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다른 산의 거친 돌도 내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예로부터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국 인민이 창조한 문명 성과를 적극 배우고 참조하며 그것을 중국의 실제와 결부시켜 활용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마크스주의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 국외에서 배워온 과학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실제와 결부시켜 마크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 대중화를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그것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영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과학적 리론이 되게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열린 안목과 넓은 마음으로 각국 인민의 문명 창조를 대할 것이며 세계 각국 인민 및 정당들과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각국 인민이 서로 인문적으로 왕래하며 진선을 돈독히 쌓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은 세계 각국의 정당들의 연 인원수로 15,000여 명의 정당 요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층 대화를 기재화해 광범한 대표성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의 정치 대화 플랫폼이 되게 할 것을 창의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중국 고대의 사상가인 공자는 자신을 리롭게 하는 친구는 셋이 있는다, 즉 정직한 사람, 독실한 사람, 박식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천하의 벗들을 널리 사귀고자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 공산당은 세계 160여 개 나라와 지역의 400여 개 정당 및 정당 조직들과 정상적으로 연계해오면서 친구권을 끊임없이 넓혀왔습니다. 미래를 지향해 중국 공산당은 세계 각국 정당들과 왕래를 강화하면서 당과 나라를 운영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문명 간의 교류와 대화를 전개하며 서로 간의 전략적 신임을 증진시키고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용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요한나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햇님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고 하얀 은색에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밤에

0: 는 커다란 달님이 은은한 빛을 비추어 산이 마치 수정처럼 반짝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피터는 여느 때처럼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부드러운 눈속에 파묻힌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에 부딪혀 넘어가면서 썰매를 타는 것처럼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피터는 있는 힘껏 바닥을 차보았습니다. 발뒤꿈치로 얼음을 차도 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은 완전히 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겁니다. 피터는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하이디가 다시 이곳으로 놀러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간 피터는 염소젖을 마시고 빵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썰매를 꺼내 번개처럼 산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하이디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와 점심을 먹을 때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피터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피터야? 아주 용감해 보이는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눈이 꽁꽁 얼었어요. 우와, 이제 할머니에게 갈 수 있겠다. 피터의 말뜻을 눈치챈 하이디가 들떠서 소리치다가 갑자기 피터를 바라보며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참, 그런데 학교는 왜 안 왔어? 썰매를 타고 올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야.
1: 그게 썰매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데르플리를 지나 마이 엠펠트까지 가버렸지 뭐야. 돌아올 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더라고.
0: 핑계대지 마라, 피터야. 꾀를 부리는 녀석은 말 안 듣는 염소를 다루듯이 혼을 내야 돼. 그 말을 듣자 피터는 주위에 염소를 때리는 채찍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피터에게는 이 세상에서 산할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피터가 겁을 먹은 것을 알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 피터, 이리 와서 뭘 좀 먹어라. 그리고 하이디를 보낼 테니 저녁 땐 데려다 주겠니? 저녁은 여기서 먹도록 하고.
0: 피터는 환하게 웃으며 하이디 옆에 앉았습니다. 아, 배부르다. 이제 다 먹었어. 남은 건 피터 넣어줄게. 하이디는 커다란 감자와 구운 치즈가 담긴 접시를 피터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가 보내온 모자 달린 코트를 입고 점심을 먹고 있는 피터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제 가자. 응? 어서! 하이디와 피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이디는 백조와 곰이 새로 만든 우리로 들어가던 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는 것을 피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라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로 달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2: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0: 할머니는 하이디가 언제 또 프랑크푸르트로 갈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1: 고마운 일이야. 정말 고마운 일이야.
0: 아니다. 하이디야. 추워서 그런 거란다. 그럼 따뜻해지면 다시 좋아져요?
1: 그럼, 그럼. 좋아지고 말고. 오늘도 배틀에 앉으려고 마음 먹을 정도란다.
0: 하이디를 놀라지 않게 하려고 할머니는 그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하이디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2: 할머니, 프랑크푸르트에서 산책할 때 쇼를 어깨에 걸치는데 할머니는

이불처럼 덮고 계시네요. 이불이 얇아서 춥거든. 그래서 이렇게 덮고 있는 거란다. 할머니, 머리 쪽이 너무 낮아요. 머리 쪽이 낮으면 몸에 안 좋대요. 할머니는 나무 판자처럼 평평한 베개 위에 머리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이디가 아주 똑똑하구나. 이 베개는 원래부터 두툼하지도 않았고 너무 오래 베어서 그렇게 납작해진 거란다. 클라라에게 부탁해서 제가 쓰던 침대를 가져오게 할 걸 그랬어요. 커다란 베개가 세 개나 있거든요. 전 베개가 너무 커서 머리가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그 베개를 베면 그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머리 쪽이 높으면 숨쉬기도 편하지. 꽤 따뜻할 때고 말이야. 하지만 그것까진 바랄 수는 없어. 매일 흰빵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숄더 있는데 또 무언가를 바라는 건 옳지 않은 일이야. 그것보다 책을 읽어주지 않겠니? 하이디는 할머니가 부탁한 대로 낡은 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작은 긍정으로 인생이 크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락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로써 분명한 판단 능력을 얻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즉,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네, 설마 이 모든 것이 뇌의 착각에 의한 판단이었고, 뇌의 착각에 의한 선택이었으며, 지금의 자신이 착각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 재료로 삼고 있는 정보나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 그 모든 것이 착각에서 비롯했다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나는 이과 계열에 적성이 맞지 않아라는 판단을 내려서 대학을 문과 계열로 가고 그 흐름으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내가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따져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理과 계열 시험 점수가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줄 입력당하지 않았다면 理과 계열 과목을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理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내린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네, 잘못된 환경이나 정보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무리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네, 노래 한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뇌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릴 수도 있답니다. 네, 뇌의 구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보내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 큰 돈을 벌 리가 없잖아 라는 부정적인 착각을 스스로 강화하여 못하는 자신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정말로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최련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잊을 소냐.

때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 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승화 가수의 우리 우리.

네, 애매모호한 세계의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우리 자신입니다. 즉, 뇌의 착각이겠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네,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생각대로 변화시켜 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뇌의 특성, 버릇, 구조를 알면요, 네, 성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잘한다, 돈을 잘 번다, 네, 인망을 얻는다라는 성공 외에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조차도 착각으로 어떻게든 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터득하면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더없이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념과 생각을 좋은 착각으로 바꾸면 당신의 인생을 이상적인 모양으로 다시 만들기도 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실천하든 그렇지 않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하자면 뇌의 착각이니까요. 네, 다만 만약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자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론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착각의 법칙입니다. 네, 착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무의식에 자라고 있는 나쁜 착각을 알아채고 지금부터 좋은 착각으로 바꾸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네 장백산.

네,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는요,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래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니 네, 오늘 완벽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지쳐 치여 있다면 네,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호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어떨까요? 네,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네, 저는 허술한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싶네요.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答应自己，我难免非要忙买忘。从今还不会再为谁挑动，可笑可笑可笑，买忘而浓。咦咦咦咦，但是有命还能歇。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0: 在疲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海。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着我。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